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한갓 국한된 불상에만 귀하지 않고 우주 만물 허공 법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잘하면 그것이 곧 불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불법 공부를 잘하면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서품 15장 말씀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1.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FM 바쁜 오전을 마치고 조금은 나른한 오후 혹시 뭘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바로 라디오를 켜주세요. 웃음, 공감, 그리고 잠깐의 힐링까지 저희 희원이가 여러분들의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성공 맛집 WBS 원음 방송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해 주세요.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FM
1: 한 제자가 자기의 부하 임원에게 지나치게 엄책하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정의에 끌린 바가 없이 훈계하였다면 그 말이 법이 될 것이나 만일 끌린 바가 있었다면 법이 되지 못하리라. 천지의 이치도 더위나 추위가 극하면 변동이 생기는 것처럼 사람의 처사하는 것도 너무 극하면 뒷날의 쇠함을 불러들이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인도품 19장 말씀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뭐라고요?
2: 금융사기 예방법.
1: 너 괜찮아? 범죄 연루됐다며.
3: 어?
1: 경찰 좀 통화까지 했어.
3: 사칭 아니야?
2: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대검찰청 찐센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메신저로 전달되는 수사기관의 공문은 모두 가짜. 앱설치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3: 절대 안 돼.
4: 어, 아들. 지금?
5: 어, 바로 보내줄게.
3: 누구야?
5: 오빠가 돈 필요하대.
3: 아, 잠깐만, 확인해볼게.
2: AI로 가족을 사칭하거나 휴대폰이 해킹되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전화로 재확인하세요.
1: 봤으면 했는데.
3: 안 돼!
2: 의심스러운 QR코드, 인터넷 주소는 보호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가 걱정된다면 은행 영업점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밖으로 나타난 인물, 학벌 등은 겉 인격이요. 안으로 양심을 갖춘 것은 속 인격이라. 이를 나무에 비유하자면 겉 인격은 지엽이요. 속 인격은 뿌리니 그 뿌리를 잘 가꾸어야 지엽도 무성하고 결실도 충실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4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금종의 시간. 건강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근육이 아니라 척추와 복부, 그리고 골반을 지지하는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이 코어 근육이 단단해야 몸의 모든 균형이 맞춰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엔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을 돌아보면서 나를 바로 알고 내가 원하는 걸 깨닫는 것, 이런 순간이 마음의 코어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6월 20일 군종의 시간, 오늘 첫 곡으로 제이레빗의 해피 띵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민수입니다. 이미 한참 전부터 이 코어 근육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열심히 단련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몸만큼 이 마음도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근육을 단단히 키워보시면 어떨까요?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종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의 일지에 이어서 생생한 군교화 뉴스를 전하는 군종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종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노래 듣고 승룡교당에 계신 김철훈 교무님 만나볼게요. 영화 와일드싱 OST입니다. 트라이앵글의 강동원과 엄태구, 박지연이 함께했습니다. Love is. 이어서 제스비입니다. 너와의 모든 지금.

0: 지금 군종은 우리 군종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당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숙련교당에 계신 김철훈 교무님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 숙련교당에서 근무하는 김철훈 교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예 장교를 꿈꾸는 육군 3사관학교 사관 생도들, 또 그리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용사들과 함께 즐겁게 마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0: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지난 3월에 인사드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까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1: 네, 그때는 꽃이 피는 봄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복군 장병 여러분 모두 올여름 건강히 보내시길 염원드립니다.
0: 네, 교무님께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숙련교당의 소식들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1: 네, 새삼스럽게도 시간이 참 빠름을 느낍니다.
0: 네.
1: 특히 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교당에 처음 발걸음한 3학년 생도들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한데요. 이들이 벌써 첫 일반 학기를 마무리하는 기말 시험을 치렀습니다.
0: 네, 보통 6월 첫째 주나 둘째 주쯤에 기말고사를 치르죠?
1: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험 기간은 긴장과 고단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밤낮없이 기말 시험을 준비하는 생도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했는데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위문품과 진심을 담은 응원을 받고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받았다는 생도의 감사 인사에 뿌듯함과 또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0: 네, 좋은 결과가 있었다니 교무님께서도 기분이 좋으셨겠네요. 그러면 생도분들은 기말고사가 끝난 후에 방학을 하는 건가요?
1: 네, 사회 일반 대학생들은 기말시험을 치르고 나면 방학을 통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육군 3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은 일반 학기를 마치면 충성 학예 훈련에 돌입하는데요. 이 기간 사관생도들은 군사 훈련을 통해서 전투 기술을 익히고 또 강인한 몸과 마음을 기르는 시간을 갖습니다.
0: 아, 그렇군요. 학기 중엔 학업 때문에 쉴 틈이 없을 텐데 방학도 없이 바로 훈련에 들어가는 거군요. 이런 생도분들을 위해서 교무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1: 네, 충성 학예 훈련 기간에 4학년 생도들은 공수 기본 교육을, 또 3학년 생도들은 유격 훈련에 임하게 됩니다. 출정 전 지난 수요 종교 행사 시간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올렸는데요. 이번 충성 학예 훈련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가운데 이루어지길 염원함과 동시에 4학년 생도들의 가슴에는 하늘을 향해 힘차게 도약할 용기와 대담함이, 또 3학년 생도들의 가슴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또 따뜻한 동기애가 충만하게 함께 기원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부단히 자신을 담금질 중인 미래의 육군 정예 장교들을 위해서 청취자분들께서도 함께 응원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저희도 멀리서나마 열심히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숙련교당의 소식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교무님께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법문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1: 네, 뜨거운 여름, 부단히 자신을 담금질함으로써 멋지게 성장할 우리 육군 3사관학교 사관 생도들을 위해서 정산종사법어 제7권도편 31장 말씀을 소개해드립니다. 말씀하시기를 송죽의 가치를 상설이 드러내듯이 공부인의 가치는 수녁 경계가 드러내나니 각자의 난관이 있을 때나 교중의 난관이 있는 때에 그 신앙의 가치가 더 드러나고 그 공부의 가치가 더 드러나느니라. 국가에서 군인을 양성하는 것은 유사시에 쓰자는 것이요, 도인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경계를 당하여 마음 실력을 활용하자는 것이니라.
0: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육군 3사관학교 3사학년 생도들이 학예 훈련을 무사히 마치길 기원하면서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끝인사 드릴게요.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교무님?
1: 하늘을 수놓는 멋진 도전을 앞둔 4학년 생도들의 무사 강화를 기원하면서 더부기의 비행기 신청합니다.
0: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승령교당의 생생한 소식들 기대하고 있을게요.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승령교당에 계신 김철훈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원음방송 라디오,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세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경기지역은 FM89.7, 부산 경남 FM104.9, 대구 경북 FM98.3, 광주 전남은 FM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편한 방법으로 함께해 주세요. 계속해서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김범수 집밥, 이어서 다이나믹 듀오의 노래입니다. 어머니의 된장국.

원해. 귀찮아 하면 잘 지내 어머 마땡. 어머니 아버지께 할 일이 많다면 찾아가지도 못해. 에이, 잠시만 멈춰 돌아보면 놓친 것.

0: 가족의 마법.
1: 집밥 먹고 싶어서 전화했지.
0: 엄마를 보는 그 순간.
2: 알았어, 얼마든지 해줄게.

김군종의 미니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걸스데이 노래로 출발합니다. Something.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 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양자훈 교무님의 글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땅을 밟으세요를 함께 나눠볼게요.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사실 걷는 건 몸뚱이 뿐이고 머릿속은 온통 딴 세상이다. 오늘 직장에서 있었던 실수, 친구에게 했던 말실수, 당장 내일 해결해야 할 골치 아픈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것처럼 생각에 질질 끌려가느라 신호등이 바뀐 것도 모른다. 그러다 달려오는 오토바이에 놀라 멈춰선다. 그제야 정신이 든다. 방금 전까지의 나는 걱정이 조종하고 있었다. 우리는 흔히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신중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길 위에서조차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잡념 때문에 안전과 타인의 존재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깊은 생각이 아니라 생각의 노예가 된 상태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경계를 응용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삶 속에서 수만 가지 걱정과 잡념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생각들이 주인의 허락 없이 운전대를 잡고 제멋대로 길을 가게 놔두는 것이다. 눈앞의 사람, 차가운 바람, 단단한 보도블록. 이토록 생생한 지금 여기를 놓친 채 머릿속의 환영일 뿐인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만 빠진 것은 마음을 놓아버린 방심이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짐한다. 나를 끌고 다니는 그 복잡한 생각들에게 주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마음의 스위치를 머리에서 발바닥으로 내린다. 생각에 끌려다니느라 소중한 현실을 놓쳤구나를 알아차린다. 잡념을 멈추고 안전하게 걷는 것이 지금 해야 할 가장 큰 공부다. 이제 무거운 생각의 짐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걷는 행위 그 자체에만 집중해본다. 발이 땅에 닿는 감각,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거리의 소음을 있는 그대로 느껴본다.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데 지금은 걸어야 할 때임을 명확히 해야 비틀거리지 않고 단단하게 목적지까지 닿을 수 있다. 길은 걱정하는 곳이 아니라 걷는 곳이다. 지금 당신의 발이 딛고 있는 진짜 세상을 보고 느낄 시간이다.

원불교 신문에 실린 양자훈 교무님의 글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땅을 밟으세요를 함께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괴로울 때 있으신가요? 특히 안 좋은 기억일수록 그 뒤에 밀려오는 후회와 자책을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이미 지나간 일에 연연하는 대신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현실로 눈길을 돌려보라는 교무님의 말씀처럼 현재에 더 집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노래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공군사관학교 성모교당은 원만한 이전 건축 불사를 염원하는 기도식을 거행하고 군종교구와 충북교구를 중심으로 구성된 건축추진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하는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또 기수별로 전 생도들이 성무 군사훈련에 돌입해 군종실에서 합동으로 위문활동을 하는 한편 중국교당에서 희사하신 책 공양으로 마음의 양식을 쌓고 다도 명상을 통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군본부 계룡대 교당은 6.25 전쟁에서 희생한 영령을 위한 특별 천도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19일 금요일부터 오는 6월 25일 목요일까지 원불교 계룡대 교당 대법당에서 오후 6시 30분마다 해원상생의 도로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축원하며 전쟁 없는 평화 세상이 이뤄지길 염원하는 천도제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6월 20일 토요일 오늘 군종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으로 성시경의 한 번 더 이별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충성!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왕산종보사님의 신년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주세의 성인들은 천지의 대운을 타고 나오는지라 중생들이 그 성인과 그 회상에 정성을 다 바치며 서원을 올리면 그 서원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 반면에 불경하거나 회방하면 죄벌이 또한 크게 미치나니 다만 그 한 분뿐 아니라 그러한 분과 심법이 완전히 합치된 사람의 위력도 또한 다름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1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0: 거야.
1: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FM
1: 한 제자 어떤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네가 갚을 차례 참아버리라 그러하면 그 업이 쉬워지려니와 네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0장 말씀입니다.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똥 떨어 똥똥

0: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냐며 방금 너의 말을 한 귀로 울려 더듬겠지 대충 수습하는 법 이러다 넘어가겠지 하며 마이크 찌르려 넌 늘 이런 식이라며 엊그제와 같은 빈잔 나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로 일단 미안 네가 서운하다는 거 대충 알겠는데 딱히 어떤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1: 지지고 볶는 4일 지나 벌써 세 번째 봄 숨쉬듯 당연해 네가 옆에 있는 건 잘 배웠지 서로에게 완벽할 수 없다는 것쯤은 포기할 건 포기하고 흘러가자고 매 순간 사랑을 달라는 너에게 맞추기엔 이유 없이 투명스러운 너의 그 말투에 죄인이 된 듯하지만 끝을 내진 않아 내가 옆에 있어도 외롭다는 너 어떡해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은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배움에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밖으로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가며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공구하여 자각으로 직견을 기르는 것이요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바 세 가지 가운데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5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좋은 12시.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일이 대의에 크게 어긋나거나 큰 손해 날 일이 아니거든 지나치게 상대적으로 처사하지 말라. 작은 일에 화합하지 못하여 상대가 되면 큰 일에 큰 손해를 보는 수가 있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져서 큰 손해 없을 터이니 대의를 쫓아 이삼할 만 이기라. 대의는 이길 능력이 있으면서도 져주고 소인은 이길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기려 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9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에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분 일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çıktın mı diye. Give me, give me, give me love.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원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원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법문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도를 알고자 하는 것은 필요한 곳에 쓰고자 함이니 만일 필요한 곳을 당해 쓰지 못한다면 도리어 알지 못함과 같을지라 무슨 이익이 있으리오 하시고 가디셨던 부채를 들어 보이시며 이 부채를 가졌으나 더위에 쓸 줄 모른다면 부채 있는 효력이 무엇이리오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52장 말씀입니다.

0: WS1 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트로트 음악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에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4대 성자의 근본 정신은 부처의 대평등 자비주의와 대각주의요, 노자의 대해탈 자연주의와 무위주의요, 예수의 대희생 박애주의와 유화주의요, 공자의 대실천 중도주의와 인위주의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대원만 일원주의와 세계주의를 드러내 세계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하게 하셨느니라. 열린 마음으로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평일 오후 6시 찾아갑니다.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세상에는 실력이 충실해야 서게 되는 바, 실력의 조건은 지식이나 수완보다 첫째 진실함이요, 둘째 공심이 있음이요, 셋째 덕이 있음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7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심쿵과 원불교 본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1.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뒤에 하는 사람은 군자요. 그 일을 뒤에 하고 먹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소인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8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0: WBS FM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세상을 상대할 때에 권리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명예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대우를 독점하려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공화가 되어 평화는 자연히 성립되리라.

0: WBS
1: 신나는 트로트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 가요와 본문으로 함께하는 WBS 원음 방송 힙곡 2시.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오른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왕 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만 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0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화재가 발생한 차에 사람이 갇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신속하게 사람을 구출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구조는커녕 자동차에 접근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기 급합니다. 아마 그 차가 곧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자동차가 폭발이 일어나려면 밀폐된 연료통이 압력을 받아 폭발해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동차 연료통은 밀폐되지 않고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는 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자동차 화재는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고 피해도 큽니다. 그러나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에 차에 접근하지 못해서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상사의 원리를 알아서 상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 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 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방송 심쿵 내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음악부터 최신가요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어차피 끝나버린 걸 이제와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덜 떨어진 애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동천에 솟아오르는 것처럼 만물이 이 생에 비록 죽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때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남중교당 원타원 이유정 옥순정사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 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0: you feel my heartbeat?
1: Heartbeat. 네가 짓밟고 떠난 심장 아직도 뛰고 있어. 그것도 너를 향해.

0: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날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 8970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친구 검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쉽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WBS FM
1: 석유화학단지에서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제약회사 공장에서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3: 한 해 200건 넘게 발생하는 화학사고. 언제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유출 사고 시 이렇게 대피하세요. 먼저 수건이나 옷으로 코와 입을 막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며 빠르게 이동합니다. 바람이 사고 지점 쪽으로 불면 바람을 안고 이동하고 바람이 사고 지점에서 불어오면 바람의 직각 방향으로 대피하세요. 자동차에서는 창문을 닫고 내부 순환 버튼을 눌러 외부 공기를 차단합니다. 유독가스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가능한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실내에서는 젖은 수건이나 테이프로 창문과 문틈을 막아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방송이나 문자로 재난정보 확인도 잊지 마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4시 3부입니다. 드림.

조영수, 위드서 인형, 그리고 MC몬 사랑의 올스타 클라보레이션. 사랑은 물방울처럼 투명해지니,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 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104.9, 대구 경북은 98.3,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 방송 어플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히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0: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미륵불 세상이란 곧 근실한 세상을 이름이니 종교도 그 교리가 사실에 맞고 자력을 주로 하는 종교라야 세상에 서게 될 것이요. 개인도 자력으로서 실업에 근면하며 진실한 도덕으로 대중을 위하는 실적이 있어야 세상에 서게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8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자력양성, 지자본위,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군복무하신 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시진 미천 두손 높이 받으세요. 우물쭈물 하지 말고 파바바레스코 시집가서 남주나 시집가서 남줘. 이래서 인생이 좋아.

0: 나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아, 우리 마을 뒷골목에 열살배기 골목대장이 있었답니다.
1: 그게 누군데요?
0: 그게 바로, 그게 글쎄, 그게 바로 나였다.

0: 옛날 옛적에 먼 옛날 아주 먼 옛날도 아닌 옛날 옛적이에요.
1: 아 무슨 일이 있었어요?
0: 내가 좀 들어봐요. 아 우리

0: 그게 누군데요?
1: 그게 바로 그게 글쎄 그게 바로 나야.

0: 아 세월은 아 세월은 세월은 갑니다.
1: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형상 있는 창고만 채우려고 힘쓰지 말고 무형한 진리 세계의 창고를 채우기에 힘쓰라. 수도인이 세속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착하면 그것이 종자가 되어 내세에 그 세속의 욕심을 이룰 수는 있으나 수양이 매하여져서 잘못하면 타락하기 쉽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0장 법문입니다.

0: DS。
1: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경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 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본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강교당 김태형 교도가 경영하는 댄디라이언의 발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그 심경을 시로써 읊으시되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 맑은 바람 불고 밝은 달 떠오르니 우주의 삼라만상이 저절로 밝아진다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1장 말씀입니다.

0: 어,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4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3: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어느 날 난 낙엽 치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화재가 발생한 차에 사람이 갇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신속하게 사람을 구출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구조는커녕 자동차에 접근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기 급합니다. 아마 그 차가 곧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자동차가 폭발이 일어나려면 밀폐된 연료통이 압력을 받아 폭발해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동차 연료통은 밀폐되지 않고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는 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자동차 화재는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고 피해도 큽니다. 그러나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에 차에 접근하지 못해서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항상 앞으로는 형식을 주장하는 사람은 허망한 세상을 보리라 하셨으니 돌아오는 세상에는 진실하고 실력이 있어야 출세할 수 있고 신심 있고 공심이 있어야 세상에 쓰이게 되며 덕이 있고 활동력 있는 사람이라야 큰 사업을 하게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0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금종의 시간. 건강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근육이 아니라 척추와 복부, 그리고 골반을 지지하는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이 코어 근육이 단단해야 몸의 모든 균형이 맞춰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엔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을 돌아보면서 나를 바로 알고 내가 원하는 걸 깨닫는 것, 이런 순간이 마음의 코어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1: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2: 6월 20일 군종의 시간, 오늘 첫 곡으로 제이레빗의 해피 띵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민수입니다. 이미 한참 전부터 이 코어 근육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열심히 단련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몸만큼 이 마음도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근육을 단단히 키워보시면 어떨까요?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종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일지에 이어서 생생한 군교화 뉴스를 전하는 군종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종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노래 듣고 승룡교당에 계신 김철훈 교무님 만나볼게요. 영화 와일드싱 OST입니다. 트라이앵글의 강동원과 엄태구, 박지연이 함께했습니다. Love is. 이어서 제스비입니다. 너와의 모든 지금.

0: 지금 군종은 우리 군종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당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숙련교당에 계신 김철훈 교무님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 숙련교당에서 근무하는 김철훈 교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예 장교를 꿈꾸는 육군 3사관학교 사관 생도들 또 그리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용사들과 함께 즐겁게 마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0: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지난 3월에 인사드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까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1: 네, 그때는 꽃이 피는 봄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복군 장병 여러분 모두 올여름 건강히 보내시길 염원드립니다.
0: 네, 교무님께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숙련교당의 소식들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1: 네, 새삼스럽게도 시간이 참 빠름을 느낍니다.
0: 네.
1: 특히 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교당에 처음 발걸음한 3학년 생도들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한데요. 이들이 벌써 첫 일반 학기를 마무리하는 기말 시험을 치렀습니다.
0: 네, 보통 6월 첫째 주나 둘째 주쯤에 기말고사를 치르죠?
1: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험 기간은 긴장과 고단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밤낮없이 기말 시험을 준비하는 생도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했는데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위문품과 진심을 담은 응원을 받고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받았다는 생도의 감사 인사에 뿌듯함과 또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0: 네, 좋은 결과가 있었다니 교무님께서도 기분이 좋으셨겠네요. 그러면 생도분들은 기말고사가 끝난 후에 방학을 하는 건가요?
1: 네, 사회 일반 대학생들은 기말시험을 치르고 나면 방학을 통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육군 3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은 일반 학기를 마치면 충성 학예 훈련에 돌입하는데요. 이 기간 사관생도들은 군사 훈련을 통해서 전투 기술을 익히고 또 강인한 몸과 마음을 기르는 시간을 갖습니다.
0: 아, 그렇군요. 학기 중엔 학업 때문에 쉴 틈이 없을 텐데 방학도 없이 바로 훈련에 들어가는 거군요. 이런 생도분들을 위해서 교무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0: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1: 네, 충성 하계훈련 기간에 4학년 생도들은 공수 기본 교육을, 또 3학년 생도들은 유격 훈련에 임하게 됩니다. 출정 전 지난 수요 종교행사 시간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올렸는데요. 이번 충성 하계훈련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가운데 이루어지길 염원함과 동시에 4학년생들의 가슴에는 하늘을 향해 힘차게 도약할 용기와 대담함이, 또 3학년생들의 가슴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또 따뜻한 동기애가 충만하게 함께 기원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부단히 자신을 담금질 중에 미래의 육군 정예 장교들을 위해서 청취자분들께서도 함께 응원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저희도 멀리서나마 열심히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승령교당의 소식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교무님께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법문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1: 네, 뜨거운 여름, 부단히 자신을 담금질함으로써 멋지게 성장할 우리 육군 3사관학교 사관 생도들을 위해서 정산종사법어 제7권도편 31장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말씀하시기를, 송죽의 가치를 상설이 드러내듯이 공부인의 가치는 수녘 경계가 드러내나니, 각자의 난관이 있을 때나 교중의 난관이 있는 때에 그 신앙의 가치가 더 드러나고 그 공부의 가치가 더 드러나느니라. 국가에서 군인을 양성하는 것은 유사시에 쓰자는 것이요, 도인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경계를 당하여 마음 실력을 활용하자는 것이니라.
0: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육군 3사관학교 3, 4학년 생도들이 하계훈련을 무사히 마치길 기원하면서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끝인사 드릴게요.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교무님?
1: 네, 하늘을 수놓는 멋진 도전을 앞둔 4학년 생도들의 무사 강화를 기원하면서 더부기의 비행기 신청합니다.
0: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승령교당의 생생한 소식들 기대하고 있을게요.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승령교당에 계신 김철훈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원음방송 라디오,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세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편한 방법으로 함께해 주세요. 계속해서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김범수 집밥, 이어서 다이나믹 듀오의 노래입니다. 어머니의 된장국.

모습을 보았네. 귀찮아하며 잘 지내 엄마 땡. 어머니 아버지께 할 일이 많다며 찾아가지도 못해. 에이, 잠시만 멈춰 돌아보면 놓친 것들이 너무 넘쳐버린 우린 서성거릴 뿐 절대로 나가지 않아. 조빌바 너의 집

0: 아니 가족의 마법. 집밥 먹고 싶어서 전화했지. 엄마를 보는 그 순간.
1: 알았어, 얼마든지 해줄게.

군종의 미니 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종의 미니 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걸스데이 노래로 출발합니다. Something.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 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양자훈 교무님의 글,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땅을 밟으세요를 함께 나눠볼게요.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사실 걷는 건 몸뚱이 뿐이고 머릿속은 온통 딴 세상이다. 오늘 직장에서 있었던 실수, 친구에게 했던 말실수, 당장 내일 해결해야 할 골치 아픈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것처럼 생각에 질질 끌려가느라 신호등이 바뀐 것도 모른다. 그러다 달려오는 오토바이에 놀라 멈춰선다. 그제야 정신이 든다. 방금 전까지의 나는 걱정이 조종하고 있었다. 우리는 흔히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신중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길 위에서조차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잡념 때문에 안전과 타인의 존재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깊은 생각이 아니라 생각의 노예가 된 상태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경계를 응용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삶 속에서 수만 가지 걱정과 잡념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생각들이 주인의 허락 없이 운전대를 잡고 제멋대로 길을 가게 놔두는 것이다. 눈앞의 사람, 차가운 바람, 단단한 보도블록. 이토록 생생한 지금 여기를 놓친 채 머릿속의 환영일 뿐인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만 빠진 것은 마음을 놓아버린 방심이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짐한다. 나를 끌고 다니는 그 복잡한 생각들에게 주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마음의 스위치를 머리에서 발바닥으로 내린다. 생각에 끌려다니느라 소중한 현실을 놓쳤구나를 알아차린다. 잡념을 멈추고 안전하게 걷는 것이 지금 해야 할 가장 큰 공부다. 이제 무거운 생각의 짐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걷는 행위 그 자체에만 집중해본다. 발이 땅에 닿는 감각,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거리의 소음을 있는 그대로 느껴본다.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데 지금은 걸어야 할 때임을 명확히 해야 비틀거리지 않고 단단하게 목적지까지 닿을 수 있다. 길은 걱정하는 곳이 아니라 걷는 곳이다. 지금 당신의 발이 딛고 있는 진짜 세상을 보고 느낄 시간이다.

원불교 신문에 실린 양자훈 교무님의 글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땅을 밟으세요를 함께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괴로울 때 있으신가요? 특히 안 좋은 기억일수록 그 뒤에 밀려오는 후회와 자책을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이미 지나간 일에 연연하는 대신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현실로 눈길을 돌려보라는 교무님의 말씀처럼 현재에 더 집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노래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공군 사관학교 성모교당은 원만한 이전 건축 불사를 염원하는 기도식을 거행하고 군종교구와 충북교구를 중심으로 구성된 건축추진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하는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또 기수별로 전 생도들이 성무 군사훈련에 돌입해 군종실에서 합동으로 위문활동을 하는 한편 중국교당에서 희사하신 책공양으로 마음의 양식을 쌓고 다도 명상을 통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3군본부 계룡대 교당은 6.25 전쟁에서 희생한 영령을 위한 특별 천도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19일 금요일부터 오는 6월 25일 목요일까지 원불교 계룡대 교당 대법당에서 오후 6시 30분마다 해원 상승의 도로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축원하며 전쟁 없는 평화 세상이 이뤄지길 염원하는 천도제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6월 20일 토요일 오늘 군종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으로 성시경의 한 번 더 이별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충성!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이 좋은 것이나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하나니 그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공부를 해야 능히 큰 것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뒤에 하는 사람은 군자요. 그 일을 뒤에 하고 먹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소인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가 스스로 높은치 않은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23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원은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무심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마음속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노래가 추억을 이끌고 추억이 노래를 불러오는 시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 마중물 노래를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여유, 그 퍼즐 한 조각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나야 할 이야기와 음악도 늘어납니다. 매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무 심기 좋아하는 마음은 덕 있는 마음이니라 하시고 설사 자기 당대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세에 덕을 심는 것이 되므로 여진 있는 도인의 심경이니 나무 심기를 좋아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3장 법문.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T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연차자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왕산종보사님의 신년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1: 사실 너도 똑같더라고. 내 기쁨은 늘 질투가 되고 슬픔은 항상 역점이 돼.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화재가 발생한 차에 사람이 갇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신속하게 사람을 구출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구조는커녕 자동차에 접근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기 급합니다. 아마 그 차가 곧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자동차가 폭발이 일어나려면 밀폐된 연료통이 압력을 받아 폭발해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동차 연료통은 밀폐되지 않고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는 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자동차 화재는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고 피해도 큽니다. 그러나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에 차에 접근하지 못해서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하여 한 가지도 그르침이 없을 때에는 그 일을 잘 해보려는 성의가 계속되다가도 중간에 혹 한두 번 실수를 하고 보면은 그만 본래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되는 대로 하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은 마치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 옷을 조심하여 입다가도 때가 묻고 구김이 지면 그 주위를 놓아버리는 것과 같나니 모든 일을 다 이와 같이 한다면은 무슨 성공이 있으리요? 오직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혹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전감삼아 미래를 더욱 개척은 할지언정 거기에 뜻이 좌절되어 당초의 대중을 놓아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이러한 사람에게는 작은 실수가 도리어 큰 성공의 바탕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인도품 38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한 여자에게 두 번째 고백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녀에게 다시 찾아가려 합니다. 과연 그녀가 제 마음을 받아줄까요?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 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 발식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FM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히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백투더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저 하늘과 땅을 보고 저 바다를 보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라. 정산종사 법어 공도편 3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에 한 생각에 사가 없는 사람은 곧 시방 삼계를 소유하는 사람이니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그런즉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해 나팔을 불 때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1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안으로 정신 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 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육이 쌍전하고 내외가 겸전하여 결함 없는 세상이 되리라.

0: 원음 방송입니다.
1: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 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동하고 청하는 두 사이에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인간만서를 작용할 때 그 일 그 일에 아름아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나 동지로 더불어 의견 교환하기를 힘쓸 것이요. 셋째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에 의심나는 곳이 생기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것이요. 넷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하기를 힘쓸 것이요. 다섯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을 다 마친 뒤에는 과거 모든 도학과의 경전을 참고하여 지견을 넓힐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내가 못당할 일은 남도 못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나 습관에 따라 선악의 인품이 있어지나니 선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어렵고 악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쉬우며 선한 습관을 들이기 위하여 공부하는 중에도 조금만 방심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한 경계에 흘러가서 처음 목적한 바와는 반대로 되기 쉽나니 이 점에 늘 주의하여야 착한 인품을 이루게 되리라.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눈이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체를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에 가려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만 보나 공부인은 자타를 초월하여 자기를 살핌으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안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21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저 사람의 환경이 좋을 때에는 아첨하고 낮을 때 모멸함은 소인의 일이니 저 사람의 환경이 낮을 때에 더욱 정의를 잃지 않는 것이 군자의 이예요. 이해를 따라 의리를 잇거나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이해를 행하고 보지 않는 곳에서는 예를 폐하는 것은 예의 본의를 알지 못함이니 이해와 은현을 막론하고 의리와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이 예의 본의를 알아 행하는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형상 있는 창고만 채우려 힘쓰지 말고 무형한 진리 세계의 창고를 채우기에 힘쓰라. 수도인이 세속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착하면 그것이 종자가 되어 내세에 그 세속의 욕심을 이룰 수는 있으나 수양이 매하여져서 잘못하면 타락하기 쉽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0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불보살이나 범부나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낮은 것을 싫어함은 같으나 불보살은 아무리 좋아도 의리에 부당하면 취하지 않으시고 범부는 의리에 부당하여도 취하는 점이 다르며 불보살은 희로애락의 경계를 당하여도 증애에 착심이 없으시나 범부는 좋고 낮은데 집착하는 점이 다르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무본편 41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인에게 세 가지 스승이 있나니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 스승과 눈앞에 버려 있는 무언의 실제로서 나를 깨우쳐 주는 우주 스승과 스스로 자기를 일깨워 주는 양심 스승이라. 사람이 큰 도를 이루고자 하면 이 세 가지 스승의 지도를 다 잘 받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번편 53장 법문입니다.

한 제자 교칙을 크게 어긴 바 있어 대종이 추방하기로 공사를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차마 이러한 공사를 하느냐? 그는 나의 뜻이 아니로다. 나는 몇만 명 제자만이 나의 사람이 아니요 몇만 병 시설만이 나의 도량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다 나의 사람이요 온 세계 시설이 다 나의 도량이니 나를 따르던 사람으로 제가 나를 버리고는 갈지언정 내가 먼저 저를 버리지는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제자를 직접 부르시사 혹은 엄히 꾸짖기도 하시고 혹은 타이르기도 하시어 마침내 개과 천선의 길을 얻게 하여 주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실시품 6장 말씀입니다.

0: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원음방송입니다. WBS 원음방송은 호출부호 HLQK, 주파수 FM 89.7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원음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지환입니다.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창을 엽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교전을 옆에 놓아요. 좋아하는 페이지를 소리내어 읽고 좌선 시간을 기다립니다. 사소해 보이는 매일의 루틴이 나를 지키는 울타리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내가 정한 일상의 루틴만큼은 온전히 내 마음의 작용이니까요. 오늘도 명상과 법문으로 여는 하루,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다니는 것처럼 가려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로 긁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네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 내가 녹야원으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24절입니다. 도깨비는 부자 방망이를 가지고 있다 하는데 그 부자 방망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곧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다. 우리가 이 마음만 잘 찾아 이용하고 보면 곧 부자 방망이를 얻은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모든 성현은 이 마음을 잘 찾아 잘 이용하였으므로 여의주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마음을 잘 찾아서 잘 이용하자. 그러면 바로 부자 방망이를 얻은 것이 될 것이다.

마음으로 못할 것이 없으니 마음이 부자방망이 맞지요.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바비 맥퍼린의 목소리 그리고 지휘, 치코리아의 피아노가 함께하는 곡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1악장 듣고 계세요.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추원 보본의 달 6월을 맞아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과 교단 역대 선진들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 땅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 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는 마당에 종교마저 자기 교단, 자기 종파를 내세우는 편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종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닐까요? 땅에는 구분이 있지만 하늘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있지만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종교가 하나 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은 돈에 마음을 끌리지 아니하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안심하면서 그 생활을 개척하여 나가는 것이 그 본분이니라.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다녀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 시 요견옹계공도일체고 액사리자색뿌리공 공무리세 액즉시공공즉시세 수상행식력부이

일다고 뒤간욕 따라 삼약삼부리 고지 반야 바람일다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상주 지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고설 반야 바람일다주 즉슬주알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 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원음방송 TV 예회에 함께하는 저희들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경계를 대할지라도 신앙하는 공부인이요, 수행하는 공부인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곳곳이 부처요, 일마다 불공하도록 밝혀주신 대종사님 말씀을 받들어 어느 곳, 어느 때나 사은님의 은혜 아닌 곳이 없음을 알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여실하게 깨달아 보은하며 진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일상 생활하는 가운데 안으로 각자의 공부는 더욱 깊어지고 밖으로 대하는 모든 인연들과는 소통과 화합으로 은혜를 생산하는 참 공부인으로 거듭나기를 서원하오니,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지극한 불공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제4인도품 17장 전서 191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 이 공주 사례기를 제가 저번에 이웃집 가난한 사람에게 약간의 보시를 하였었더니 그가 그 후로는 저의 집 일에 몸을 아끼지 아니하오니 복은 지을 것이 없고 지으면 받는 것이 그와 같이 역력함을 알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복을 지으면 받아지는 이치는 알았으나 잘못하면 그 복이 죄로 화하는 이치도 아는가? 공주 사례기를 복이 어찌 죄로 화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어놓은 그 복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지은 그 마음이 죄를 짓는 마음으로 변하기도 한다 함이니 범상한 사람들은 남에게 약간의 은혜를 베풀어 놓고는 그 관념과 상을 놓지 못하므로 저 은혜 입은 사람이 혹그 은혜를 몰라주거나 배은망덕을 할 때에는 그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몇 배나 더하여 지극히 사랑하는 데에서 도리어 지극한 미움을 이뤄내고 작은 은혜로 도리어 큰 원수를 맺으므로 선을 닦는다는 것이 그 선을 믿을 수 없고 복을 짓는다는 것이 죄를 만드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러므로 달마께서는 응용무념을 덕이라 한다 하셨고 노자께서는 상덕은 덕이라는 상이 없다 하셨으니 공부하는 사람이 이 도리를 알고 이 마음을 응용하여야 은혜가 영원한 은혜가 되고 복이 영원한 복이 되어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게 될 것이니 그대는 그상 없는 덕과 변함없는 복을 짓기에 더욱 꾸준히 힘쓸지어다.

0: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김성원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 설교를 맡게 된 원광여고 교당의 김성원 교무입니다. 저는 최근 청첩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둘 친구가 결혼하는 걸 보면 벌써 세월을 실감하게 됩니다. 결혼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축의금입니다. 얼마를 내야 할까? 살짝 고민하면서 결혼하는 이 친구가 나에게 얼마만큼 소중한 인연인가를 되묻게 됩니다. 나는 5만 원짜리 친구인가? 10만 원짜리 친구인가? 자기는 50만 원 축의금을 냈는데 7만 원밖에 못 받았다는 한 사연의 뉴스를 접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았죠. 이만큼 냈으니 이만큼 돌려받아야 하니까요. 해주고 바라는 것이 생기면 관계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갖다 준 축의금이 얼마인데 회수하지 못하면 손해니까요. 연애에서도 그렇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약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사랑한 쪽이 더 불안하고 더 기다리게 되죠. 결국 연인과 헤어질 때 그동안 내가 선물했던 거 돌려받으려고 하고 자식에게 예를 들어 뒷바라지 다 했는데 한번 말안 들으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원망하거나 오늘은 그러한 모든 것들, 즉 기대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불교에서 말하는 유상보시 그리고 무상보시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일상에서 기대하며 살까요? 집에 기다리고 있을 맛있는 저녁, 휴가를 내서 떠날 여행, 연인과의 데이트, 곧 받게 될 월급 등 다양한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기대를 함으로써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기대는 삶을 윤택하게 해주며 긍정의 기운을 바로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바로 인간 관계에서 말이죠. 오늘은 그런 인연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대 심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때 은근 기대를 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누군가에게 표현했을 때 상대방도 나와 같은 마음을 내게 표현해줬으면 하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마음을 주면서 그 마음에 대한 대가를 원하게 되는데요. 물질적인 것을 기대하고 베풀었을 때는 더한 것 같습니다. 한 친구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축하 선물로 값비싼 텀블러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생일 땐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아무 말이 없네요. 나는 챙겨줬는데 상대는 챙겨주지 않고 나는 해줬는데 상대는 해주지 않는 일들. 대종경 인도품 16장 말씀처럼 남에게 은혜를 준 후에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 은혜 입혔다는 생각으로 더 미워하는 마음을 이뤄냅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 내가 해준 것에 대해 상대가 고마워하고 보답할 것이라는 기대, 나는 그대로인데 상대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보상을 기대하는 심신작용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을 내 마음에 맞게 통제하려는 의미 없는 몸부림이라는 걸, 상황이 딱딱 맞아떨어져야 겨우 만족하는 비효율적인 마음가짐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처럼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의도한다고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쉬운 세상도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이라는 생각 단면에 결국 나에게도 무언가 오겠지라는 마음이 따라오게 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심리는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데요. 무엇인가 바라고 해주는 행동은 불필요한 실망감을 초래하게 합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유상보시와 무상보시의 공덕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시를 하는 것이 비하건대 과수에 걸음을 하는 것과 같나니 유상보시는 걸음을 위에다가 흩어주는 것 같고 무상보시는 걸음을 한 후에 묻어주는 것 같나니라. 위에다가 흩어준 걸음은 그 기운이 흩어지기 쉬운 것이요. 묻어준 걸음은 그 기운이 오래가고 든든하나니 유상보시와 무상보시의 공덕의 차이도 또한 이와 같나니라. 우리가 상대방에게 육신, 정신, 물질 등 베푼다는 것을 보시라고 하죠. 이 보시를 과수에 걸음하는 것에 대종사님께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 보시하는 사람들은 다 이타적인 사람들이죠. 베푼다는 게 많은 연습이 되어지지 않으면 쉽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데요. 이것도 진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보시하는데 유상보시와 무상보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먼저 유상보시, 유상보시는 걸음을 위에다가 흩어주니 흩어지기 쉬운 것이다 라고 합니다. 흩어지기 쉽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걸음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위에다가 뿌려놓아서 조금 남은 걸음 가지고 과수가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운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의외로 이타적인 사람들 중에 나의 모습을 알아봐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타적인 사람이니까 내 배려로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거죠. 나는 나름 널 배려해줬어. 그러니까 너도 이 정도는 맞춰. 관념과 상을 놓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배려하려고 배려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갖고 배려를 한 게 됩니다. 이 선행이 퇴색되는 것이죠. 이타의 반대말. 이타의 반대말은 이기심이죠. 이타 아닌 것은 다 이기심이다. 이기심은 적이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면 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내 이기심을 드러내지 못하죠. 솔직하면 무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상대가 알아차려줘야 합니다. 근데 또 자기 기준에선 이게 티를 낸 거라고 하네요. 아, 이렇게 티를 냈는데 상대가 모른다? 상대가 나한테 관심과 애정이었구나. 도리어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이뤄내는 것. 이 유상보시 속에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베푼다는 것이 그 베품이 내게 가져다줄 이익을 생각해 버렸다는 거. 소스라치게 놀랄만한 이기심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 물론 모든 상대방에게 기대를 요구하는 건 아니죠. 밖에서 그렇게 참 잘하는데 집에서 내 안사람들에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종경 교단품 3장에서 말씀하시는 가까운 인연이 낮은 인연 될 것을 조심하라 하시는데 그 좋은 인연을 낮은 인연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내 사람이다 싶은 그 상대를 통제하려 드는 거죠. 너는 내 마음에 들어온 유일한 사람이야. 너에게만큼 이 정도의 사랑은 받아야겠어. 너는 내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나를 받아주겠지. 무조건적인 수용, 사랑을 기대하게 됩니다. 저는 전무 출신 훈련 중에 동기들과 방을 같이 쓰는데 동기 교무한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쓰는 방에 자기 마음대로 손님을 불러와서 와, 그때 드는 제 생각은 그치 그 동기 교무가 헤어드라이기도 안 갖고 와서 제 거 쓰고 있었거든요. 내 샴푸와 바디워시도 쓰고 있는 주제에 막 그런 원망 생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짧은 원망 사이에 얘는 아닌 것 같다. 몇 년을 함께 보낸 가까운 인연인데도 그런 생각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알아채고 나한테 이유를 물어봤어요. 아, 이 마음 깊숙이 아주 깊숙한 곳까지 다이빙한 후에야 그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아상이구나. 내가 베풀었다는 상을 놓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한 시간 뒤에 마음을 정리하고 사과를 먼저 했어요. 다행히 사과를 받아줬고 그 동기 교무도 같이 사과해 주어서 훈련 돌아오고 교당에 왔는데도 두 번 정도 먼저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네, 원래 이렇게 자주 연락하는 도반이 아닌데 전화 올 때마다 어색했지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얼마나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를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 너를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는데 받는 사람 입장, 상대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한 건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타인에 대한 나의 기대는 너무나도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나를 생각해 준 건 고마운데 난 이런 걸 원하지 않아. 알고 보니 이타적인 마음은 일방적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네가 이만큼 해줘. 결과를 상대방에게 넘겼죠. 이제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걸까요? 보시의 완성을 남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상보시는 이기심을 초래합니다. 누구에게 다시 받을 생각을 처음엔 아니었을지라도 결국 누구에게 이익을 받을 생각을 강하게 품습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 산다고 티를 내는 사람일수록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기 욕심을 인정 못하면 이게 집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대한 만큼 상대가 행동하지 않으면 오는 그 실망, 서운함을 느낀다? 사실 그 서운함은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서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렇게만 바라본다면 얼마나 은혜로운 세상이 만들어질까요? 스스로 자처해서 그 감정을 생산한 것이다. 원인 제공은 맞지만 본인이 감정 자체를 생산한 것이다. 원인은 상대방이 될 수 있겠지만 서운함을 일으킨 범인은 바로 나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 것은 사실 누구의 탓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남긴 상처임을 알아야겠습니다. 내가 보시한 거 티 좀 내겠다고 덮지 않고 그대로 위에다가 거름을 뿌렸는데 어찌 기대하는 마음 한 번 낸 것이 상대에게 서운함을 가지게 되고 서운함 한 번이 실망이란 무기로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결국 내가 베푼 보시의 가치는 제로가 됩니다. 다음 무상보시입니다. 무상보시는 걸음을 한 후에 묻어주는 것 같나니라. 묻어준 걸음은 그 기운이 오래가고 든든하나니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 없이 텅 빈 마음으로 베푸는 보시이자 베풀기만 할 뿐 보답을 바라지 않는 그 보시가 무상보시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보시, 무상보시, 그 공덕은 오래 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절대 어디 흩날리지 않고 항상 그 공덕이 그 자리에 든든하기까지 합니다. 무상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여기도 또한 신기하게, 아이러니하게 무상보시하는 사람들도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굉장히 충실하고요. 근데 이 이기심의 넓이가 다릅니다. 타인을 위해서만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도 들어갑니다. 이기와 이탈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그들도 유상보시에서 말한 제거해야 될 것 같은, 감춰야 될 것 같은 욕심이 있습니다. 수행품 36장에서 말씀하시죠.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 키워서 마음이 거기에 전일할 것. 큰 서원은 상대도 나도 없는 절대 진리 세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상대가 있으면 그 욕심은 한정적입니다. 꼭 그 상대여야만 하거든요. 근데 상대가 없는 것은 욕심의 국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묻어준 걸음은 그 기운이 오래가고 든든하다고 하시는데 감사할 일이 알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상대 하나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보니 주변에서 알아서 다가오는 겁니다. 특정한 상대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이미 진리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은님으로 비춰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저한테 뭐 기대하고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걸까요? 너가 나중에 크게 보답할 걸 기대하고 있어. 아니죠. 그러니까 인위적, 일부러가 없습니다. 우리가 특정 상대를 잡고 보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시를 해야겠죠. 이미 이 의도가 들어간 순간부터 보시가 인위적이게 됩니다. 보답을 안 받거나 받으면 보시를 하는데 쉼이 발생해요. 이거 자체가 끌리거나 주착된 행동인 거죠. 근데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어떻다?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으니 보답이 오든 안 오든 심지어 배은망덕한 일이 하더라도 사과 없이 평등하게.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천재 응용 무념의 덕인 거죠. 그저 무의와 자동적으로. 이게 상의 없는 무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받을 때는? 주는 입장에서 얘기했는데 무상보시를 받는 자의 입장으로 대입하면 받았다는 관념과 상도 없어야 되냐? 이런 오류가 발생하더라고요. 주고 주었다는 관념을 놓는 것처럼 받을 때도 받고 까먹어야 되나? 저는 절대 give and take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흔히 give and take다 라고 하는데 인간관계에서는 일종의 거래 관계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 노후의 대우를 바라는 계산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며 남녀간 사랑 역시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받는 교환 조건이 성립됩니다. 교사, 자원봉사자, 성직자 등도 사실 자기 책임 수행에 대한 만족감, 그것에 의한 자기 실현을 도모한다는 대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몰입하고 주위에 있는 게 문제지 원래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삼아버리면 문제가 되거든요. 대종사님께서 인도품 16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가는 인연 사이에서 기대하게 만드는 관념과 상을 확실히 공부하는 방법. 유념할 자리에서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서 무념하자. 유념할 자리에서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자. Give and take. 무상보시는 이 Give and take에 또 하나의 숨겨진 단어가 있습니다. 받을 때, 즉 유념할 자리는 받을 때인데요. 받을 때 유념하자. Give and take가 아니라 take and give입니다. 받았으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줄 때, 즉 무념할 자리에 베풀 때인데요. 베풀 때 무념하자.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and forget. 베풀었으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e스포츠라고 이게 컴퓨터로 이렇게 사람들끼리 붙는 그런 e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컴퓨터 게임으로 경기를 열어 승패를 가리는 스포츠인데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정말 굉장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몇 년 전에 제가 여기서 응원하는 팀이 결승까지 갔다가 아쉽게 3-2로 패하면서 준우승에 머뭅니다. 사실 제가 응원하는 팀은 우승 후보였습니다. 결승 상대는 진짜 최하위로 올라온 팀이었거든요. 당연 전문가 예상도 팬들의 예상도 제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패배하게 됩니다. 이로써 준우승만 5번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결승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 상대 팀도 약체로 평가받는 팀이었어요. 이번에는 꼭 우승해야 돼. 근데 또 작년같이 준우승 할까봐 이때쯤에 재미있는 응원 문화가 시작되는데요. 좋은 일을 해서 팀을 응원하는 문화가 퍼지게 됩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줍거나 헌혈을 하거나 지하철 의자에 남이 버린 오물을 휴지로 닦는다던가. 저도 이 응원 문화에 참여했었어요. 원래 교단까지만 쓰레기를 쓰는데 괜히 더 옆집까지 가서 담배꽁초도 더 주워오고 잘 안 뽑던 잡초도 뽑아가고 무단으로 교당에 주차하는 사람에게 원래 짜증과 화를 내는데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차를 빼줄 것을 안내하고 선행을 쌓아 내가 응원하는 팀의 운을 불러일으킨다. 선행을 해서 내가 응원하는 팀 우승의 보탬이 되자. 선한 영향력. 우리 원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이란 단어와 비슷한 맥락을 차지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선행이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줄 순 없죠. 그만큼 그냥 간절함을 표현한 건데 어찌 다행히 크게 나에게 돌아오더라고요. 그에 제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감상을 얻습니다. 아, 응원하는 마음이 무상보시하는 사람의 마음이겠구나. 또 다른 무상보시를 가장 대표하는 예시가 아이돌 덕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연예인의 팬이 되어 그들을 주제로 한 물건 등을 사는 행위. 혹시 그 생일 카페라고 아실까요? 최근 이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문화인데, 카페를 대관해서 생일 주인공인 연예인 사진 등으로 꾸미고 방문한 사람들에게 직접 굿즈, 상품을 나눔하는 소통 문화인데요. 이게 신기한 게 그 연예인은 알아주지 않을 텐데 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돌을 위해 몰입할 정도로 베풀어요. 저희 청년 중에도 아이돌 덕질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런 덕질을 하냐. 근데 그 이유가 제 마음에 경종소리처럼 크게 와닿았습니다. 상대가 하는 모든 일이 나를 즐겁게 하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하는 모든 일이 나를 즐겁게 한다. 저는 그 연예인이 잘생겨서, 노래 잘해서 그런 이유를 기대했거든요. 근데 청년 교우는 상대가 하는 모든 일이 즐겁게 한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이유예요. 저는 어쩌면 상대가 나한테 그 이유를 준 걸지도 모르죠. 우리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들을 하나같이 합니다. 행동 찰나에 손익을 계산하고 행동하죠. 베풀려는 사람은 별개일까요? 남을 위해 베푸는 사람, 그 행동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깊숙이 들여다보면 소스라치게 놀랄만한 이기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푼다는 사람치고 그 베품이 내게 가져다줄 이익을 생각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고 이 정도 해줬는데 상대방이 얼마나 주는지 감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말을 안 들어줘서 내가 괴로운 거면 그때부터는 간섭일 뿐이니까요. 남을 도왔는데 얻은 것이 없다면 그건 도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교환입니다. 백날 내가 기대해도 타인은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줄 모르니까요. 호의를 베풀고 어떻게 하나 보는 그 유상보시의 얼굴이 과연 아름다울까요? 기대한 만큼 돌아오는 사람은 그냥 고마운 거고,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상인 겁니다. 내가 준 걸 받으려고 하는 조바심에서 나는 사랑했으므로 행복하다, 괜찮다 라는 여유로,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생각으로 상대를 위해 해줬는데 몰라준다가 아니라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해줬고, 유상보시에서 무상보시로 행복해하는 것. 법률스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다를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바다가 기분 좋은 걸까요? 내가 기분 좋은 걸까요? 내가 기분 좋은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은 것은 바다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산은 산이고 바다는 바다입니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바라는 것 없이 좋아하는 것 뿐입니다. 사랑받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입니다. 보시에서 오는 보답이 행복이 아닙니다. 보시를 과정이라고 보면 까닭이 생깁니다. 보답이 올 것만 보시하니 국한이 생기나 봅니다. 보시 자체가 행복입니다. 보시를 결과 그 자체라고 보면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집중하며 들은 설교의 여정 속에 이미 그 메시지는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순수 응원하는 마음과 대가 없이 베푸는 모든 행동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상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옛말에 신원 서판이라 해서 풍채와 언변과 문장과 판단으로 사람의 인격을 논한다 했으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이며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1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교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제초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이사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단의 최고의 종지인 일원장 진리를 진공묘의 조화와 무시 광급의 은연자제한다 하는 그 두 이제 그 큰 진리의 덩치가 있는데 지금 시간은 진공묘의 조화 그리고 다음 시간은 그 무시 광급의 은연자제하는 진리의 정체성 그 두 가지를 놓고 인사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그럼, 합니다.
2: 예.
1: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진공묘의 조화를 저희들이 쉽고 아 그렇구나 하는 그런 대목을 말씀을 좀 받들고자 합니다.
2: 그 진리는 어렵게 말하기가 쉬워요.
1: 그렇습니다.
2: 쉽게 말하기 어렵고 오늘 주사님이 오늘 핵심을 딱 찔러가지고 쉽게 말하라고 하니까 어려워지네요.
1: 네. 아, 그래.
2: 평이 간명, 평이 간명이 중요하죠. 정확.
1: 네.
2: 진리는 배우는 사람으로서 그 교법을 정확하게 배워야 되고 간명하게 요약할 줄 알아야 되고 쉽게 해설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대종사님 후계자예요.
1: 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2: 예. 그 법도를 잘 알아서 우리가 후인으로서 후인의 도리를 다 해야 되는데 본래 소태산 부처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그 대각을 이루신 경지를 일원상이라고 하셨지 않았어요?
1: 네, 네.
2: 이 일원상에 대한 해설이에요.
1: 네.
2: 진공묘유가.
1: 네, 네.
2: 대종정 그 7장인가에 있을 거예요.
1: 네, 네.
2: 일원상의 진리를 요약하면
1: 네.
2: 간단히 줄이면
1: 예.
2: 공원정이라.
1: 예.
2: 그 말씀이 나오고.
1: 네, 그 말씀 네, 나오고. 네.
2: 진리 내역을 말하면
1: 네.
2: 곧 사은이니라 그 말씀이 네. 또 나와요.
1: 네, 네.
2: 그 공원정.
1: 네.
2: 그 이론상을 진리적으로 지금 설명하신 말씀이거든요.
1: 네.
2: 이론상이라고만 하면 이 상으로만 알지 네. 내용을 모르잖아요.
1: 네. 네.
2: 진리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공원정, 공, 빈 것, 원, 광명한 것,
1: 네.
2: 정, 은혜롭고 의로운 것,
1: 네.
2: 이렇게 탁 정의를 내리셨거든요.
1: 네.
2: 그와 같이 공원정이라고 밝히신 내용과 같이 진공묘유
1: 네.
2: 같은 말씀이에요.
1: 아, 네.
2: 진공묘유. 그래서 이론상 진리 제일 끝에 진공묘유의 진리는
1: 네.
2: 이 말씀은 이론상의 진리는 그 말씀이거든요.
1: 네.
2: 진공묘유의 진리는 이렇게 딱 끊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1: 예.
2: 그 우리 도리를 잘 깨달아야 되고 보통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진공묘유는 우주적 진리고 공정영지는 영성적인 생명을 위한 교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 네.
2: 이론상의 진리가 본래 진공묘유 공정영지로 되어 있어요.
1: 네.
2: 진공묘유 속에 공정영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고
1: 예.
2: 공정영지의 진리 속에 진공묘유가 포함되어 있고
1: 네.
2: 같이 병존하는 뜻이지
1: 예.
2: 결코 무정물인 대자연의 진리는 진공묘유고
1: 네.
2: 유정물인 생명의 원리는 공정영지다 이렇게 예. 보면 틀리다 말씀이죠.
1: 예. 예. 네.
2: 본래 우리 불교 교법은
1: 예.
2: 둘로 나누면 안 돼요.
1: 네.
2: 무엇이든지 둘을 하나로 합해야지.
1: 네.
2: 그게 분리문의 도리거든요.
1: 네. 분리문.
2: 불교 교인은 둘이에요. 하나는 일체 유심조, 하나는 불임은. 그 두 가지 이치만 요다라면 불교 대제적인 대의를 깨친 분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2: 그때 진공묘유 공정영지 또 있어요.
1: 네.
2: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망부족 지공무사.
1: 예, 원망구족.
2: 아, 참 좋은 네. 말씀이거든요. 네. 원망구족 지공무사.
1: 네. 이론상 법오에.
2: 나옵니다.
1: 네, 나옵니다.
2: 나옵니다.
1: 네.
2: 예.
1: 네.
2: 그 원만구족 추공무사가 이론상 진리를 그대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이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체득해서 오늘 드리고자 하신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 네.
2: 그 공원정, 진공묘유,
1: 네.
2: 공정정지,
1: 네.
2: 원만구족 추공무사
1: 네.
2: 이 여러 가지 이론상을 상징한 말씀이
1: 예.
2: 같은 내용의 말씀이다
1: 네.
2: 하는 것을 우선 전제하고
1: 네.
2: 자기 마음 가운데 틀리다 하면은 좀 더 공부를 해야 돼.
1: 아.
2: 공부를 해서
1: 네네.
2: 아 이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로 회통한 정산종사께서 그래도 말씀하셨거든요. 대종사님께서 주세불성자가 되신 것은 이론상 그 진리를 진리, 신앙, 수행, 삼자를 회통하신 것이다.
1: 네.
2: 그래 주세불이 되셨다 그랬거든요.
1: 네네.
2: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아, 될 거예요. 진공묘 한다고 해서 진공묘만 딱 띄어서 하지 말고 항상 이론상, 이론상의 광명과 위력을 항상 뒤에 두고
1: 아, 네.
2: 항상 같이 하면서
1: 네.
2: 이 진공묘유 그 강단의 용어를
1: 네.
2: 우리가 이해하면 그 뜻이 원만히 통달될 줄로 이렇게 믿어요.
1: 네. 그렇다면 저희 대중이 저희 대중이 공정경제 경지를 느끼려면 이제 선을 통해서 느끼거나 여러 방법이 있는데 어떤 수행 방법이 있을까요? 전 어떤 그 대소사관에 이렇게 좀 마음이 거슬린다든가 무슨 일이 좀 있으면 공적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
2: 그렇죠.
1: 그래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뭐 정한다기보다는 숨을 크게 쉬면서 하나, 진공자리에 들자. 둘, 진공자리에 들자. 하고 열을 하다가 조금 미진하면 스물. 스물 하다가 미진하면 삼십.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막 활용을 해보니까.
2: 아, 잘하셨어요.
1: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아, 공적한 가운데 신비로운 영지라고 하는 것도 같이 포함돼서 이렇게 그 길잡이가 조금씩 되는 듯한 느낌을 조금씩 받고는 있는데.
2: 야, 그렇죠.
1: 아직 이제 초입이라. 대중들이 이제 그 공적한 그 심경을 갖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혹시 추천해 주실 것들이 좀 있으면.
2: 우리 불교 교인은 본래
1: 네, 네.
2: 자력으로 푸는 열쇠예요.
1: 네.
2: 의단으로 풀어내는 것이 교법의 주지거든요.
1: 네, 네.
2: 전통 불교에서는 이목고.
1: 네, 이목고.
2: 그거를 아주 그냥 교의로 삼는 그 종파도 있어요. 본래 소태산 부처님께서 불교 가면 금강경이다.
1: 예.
2: 그 금강경을 좀 가져오너라. 그래가지고 불갑사에 가서 금강경을 가져와서 만나셨다고요.
1: 네.
2: 그 금강경의 내용을 축약하면
1: 네.
2: 반야심경이거든요.
1: 예.
2: 반야심경이 금강경을 요약한 경이에요.
1: 네.
2: 그러면 반야심경의 경위를 축약하면 무엇이냐? 공이거든요.
1: 네.
2: 불과 공사상. 공사상으로 반야심경이 됐어요. 그래 그 공을 잘못 이해해야 하면 공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1: 네.
2: 그거이 잘못된 거예요.
1: 그런 경우가 많은 경우가
2: 많죠. 많고 말고요.
1: 있습니다.
2: 공의 참으로 공의 진경에 들면
1: 네.
2: 그렇지 않아요. 공의 진경에 들면 그것이 바로 빛이거든요.
1: 네.
2: 광명이에요. 근데 어찌 공에 빠집니까? 공에 잘못 들어간 거예요.
1: 네.
2: 허상으로,
1: 네.
2: 논리로
1: 네.
2: 공을 익혔기 때문에
1: 네.
2: 그렇게 공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1: 네.
2: 진정으로 공심, 마음을 빈
1: 네.
2: 공에 돌아가면 광명이 발현되어서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공은 광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공은 공적 영지다 그 말씀이에요.
1: 네, 네.
2: 진공은 공적하고 같은 뜻이죠.
1: 네.
2: 영지는 같은 붙은 말이에요.
1: 예,
2: 영지,
1: 근데, 네,
2: 광명.
1: 네, 네,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상을 이해할 때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참진자를 앞에 붙인 거예요. 진공, 공에 빠지지 말아라. 참된 공을 깨달으라. 그래서 진공 그런 거예요.
1: 아, 네.
2: 진공. 그리고 공에 빠져버리면 이건 참 무례한 사람 돼버리죠.
1: 네.
2: 그야말로 이 인도 정의를 무시해버리고,
1: 네.
2: 오, 삶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로구나.
1: 예.
2: 이렇게 무상주의죠. 근데 그렇지 아니오고,
1: 네.
2: 불법은 인간을 위한 것이 불법이지,
1: 네.
2: 무료한 허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잖아요.
1: 네.
2: 본래.
1: 네.
2: 그러니까, 진공을 깨닫게 되면, 하하, 이것이 묘유로구나. 진공이 곧 묘유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앞에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진정한 공에 들면 무의와로 광명이 발현되어가지고, 빛이 나거든요.
1: 네.
2: 그 눈빛에 빛이 나고, 얼굴에 빛이 나고, 그 행동에 빛이 나고, 이렇게 광명이 발현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참 행복자지요. 진공묘유를 각득해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참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자죠. 공을 진경으로 사무쳐야 한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거듭나는 그럼으로써 묘유로 다시 탄생하는 것이거든요. 진공에 들어보니 아 진공이 바로 묘유로구나. 내가 묘유 세상에서 진공을 실행하는 것이 참다운 불자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 신법이나 행동이나 생활이 그냥 묻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참 진정한 불자지요.
1: 네.
2: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적을 마음에 비추어서 공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번뇌가 사라져버리는 마음의 무명이 사라져버리는
1: 네.
2: 그걸 공적이라 그러거든요.
1: 네, 네.
2: 어떤 그 불주자 한 분이 불교를 오랫동안 신봉해서 그 절에서는 유명한 불자가 됐어요. 그러던 분이 원불교로 오신 분이 있어요.
1: 아, 네. 네.
2: 근데 그분이 원불교에 와서 아주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절을 방문해 오셨어요. 방문해 오셔서 조용한 경지에 들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요. 고요한 경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물었어요. 고요한 경지가 무엇입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빛이다.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어요.
1: 빛이다.
2: 그것이 빛이다.
1: 네.
2: 그런데 진공과 공적은 같은 건데 같은 건데
1: 네, 네, 네.
2: 영어로 말하면 뉘앙스라고 그러죠.
1: 네.
2: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네. 듯 같다.
1: 네, 네.
2: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계에서 무명을 지우고 광명한 경지에 오르려면 공적,
1: 예.
2: 고요하고 비어라. 이걸 주제로 말씀을 하시고
1: 네.
2: 만상만유를 볼 때 태양을 보고 초목을 보고 민물을 보고 산하를 볼 때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그런 자연현상을 볼 때 아, 이것이 실상인 것 같으면서도 텅 비고 허상이고,
1: 네.
2: 허상 같으면서도 실상이로구나. 이 깨달음, 이 깨달음.
1: 텅 비고 가득 찼다는 말 같이 어려운 말도 없습니다.
2: 그 말씀이죠.
1: 텅 비고 가득 찼다.
2: 주사님이 장구를 잘 쳐. 장구를 잘 쳐야 흥이 나.
1: 네네.
2: 나는 항상 주사님 덕을 보고,
1: 아이고.
2: 덕을 본다고 사람이요. 이 자연에서 바람 휙 부는 바람,
1: 네.
2: 꽃이 피는 그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 태양이 동천에 딱 솟을 때 그
1: 네.
2: 광명, 이런 현상을 볼 때, 참, 진공묘 공정영지의 우리 소태산 부처님의 말씀을 잘 뇌리에 새겨서, 그런 참된 경지에 한번 사무쳐보는
1: 네.
2: 그런 공부를 잘 익히게 간다면 우리 대중사님 닮은 사람이 되겠죠.
1: 그렇다면
2: 예.
1: 진공을 체험하지 못한 자
2: 응.
1: 불지를 출발하지 못했노라.
2: 응. 오, 그러니까 네. 오늘 그 주제가 진공미우 공정영지지만은 네, 네.

0: 성각자는 대종사님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지 않다. 성각자라는 말은 소태산 부처님이 벌써 말씀하셨다. 하나하나 먼저 깨닫는 사람. 하나하나 먼저 깨닫는 사람을 성각자라 이르셨다.
1: 선지식이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0: 그렇죠. 네네. 선지식이 성각자예요.
1: 네네.
0: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보자부터
1: 네.
0: 원불교에 처음 들어온 분에게 진공묘유 진리를 설하면 아이고 어려워할 것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 그 처음 들어온 분에게 진공묘유 진리를 설할 수 있는
1: 네.
0: 아주 쉽게 감동할 것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교화자가 갖춰야 돼요.
1: 그렇습니다.
0: 어떻게 하면 진공묘유 진리를 예. 저 초입자에게 네네. 알기 쉽게 설득력 있게 네네.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해야 된다 말씀이죠.
1: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0: 그럼요. 네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네. 교화에 실패해요.
1: 예, 그리고 첫 장에 나오는 교리도에도 교리도에도 진공묘유의 수행문, 인가봉의 신학문 그렇게 대 타이틀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진공묘유의 수행문이면 이 진공묘유를 일단 내 손으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0: 그런데
1: 그 단어 자체가 이 법문 단어 자체가 어렵다고 그래서
0: 아 그러면요.
1: 진공을 다 이렇게 선반에 놓고 사는 형편이지 진공에 대한 체험을 내가 해보겠다고 죽자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다 이겁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진공묘유의 수행문 하듯이 오늘 말씀대로 가장 초입자에게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게
0: 그렇습니다.
1: 그런 게 참 좋은 말씀 같습니다.
0: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마음에 비유한다면은 허공에 바람이 있는 것과 같아요.
1: 네.
0: 허공은 텅 비었잖아요.
1: 예.
0: 비었어요. 텅 비었기 때문에 1월 광명이 여기까지 빛이 오지요. 텅 비었기 때문에. 근데 텅 빈 허공에서
1: 네.
0: 가만히 있어도 바람이 휙 불거든요. 네. 무이이화로 그러지 않아요? 그게 우리 정신의 세계하고 같아요. 정신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합니까? 우리 정신은요 항상 비어있어요. 네. 생각하니까 생각으로 가득 찬 것 같지?
1: 네.
0: 그렇지만 사실은 비어있어요.
1: 네.
0: 그런데 비어있다가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비고 그러는 작용을 하는데 연속작용을 네. 하는데 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만을 정신으로 알고 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1: 네.
0: 생각하는 갈대 철학자가 말하듯이
1: 네.
0: 생각하는 것만을 나라고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수도자가 문명을 가지고 번뇌를 가셔서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1: 네.
0: 빈 것으로 꽉 차버리느냐?
1: 예.
0: 그것이 아니고 허공에 바람이 일듯이 무이이화, 거기서 무이이화라는 말이 나왔어요.
1: 네,
0: 무이이화, 함이 없이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저절로 마음이 일어난다.
1: 네.
0: 무이이화 자동적으로, 무이이화의 말이 다 끝난 말이지만 거기다는 자동적으로 말을 붙여요. 자동적으로. 네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심 한 생각이 일어난다 말씀이죠. 생심 네. 마음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죠.
1: 음악의 출발도 무음에서 시작하거든요.
0: 그렇죠.
1: 미술의 출발도 텅 빈 캠퍼스에 시작하거든요.
0: 맞아요.
1: 네, 네, 네.
0: 아이고 장부를 자친다고 내가 그러지 않아서.
1: 그러니까 텅 빔을 인식하고 텅 빔을 내가 잡을 수 있어야 바른 생각이 나오고 바른 취사가 나온다.
0: 아, 그러면요.
1: 네네네.
0: 출발점이.
1: 네네.
0: 그러므로 그것을 번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대중은 생각하는 것을 번외로 생각하는데
1: 네.
0: 생각하는 것을 번외로 생각하면 참된 불자가 아니에요.
1: 예, 예.
0: 그 대명사님에서는 수양을 할 때에는 일심을 양성하고
1: 예, 예.
0: 행동을 할 때에는 생활을 할 때에는 정의를 양성하라. 네. 표준을 딱 세워주신 것이거든요.
1: 네, 네.
0: 정의와 일심이 둘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이 진공묘유 진리가 그것이에요.
1: 네.
0: 진공은 일심이고
1: 네.
0: 정의는 묘유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항상 둘 아닌

0: 교법에 의해서 설하신 그 부처님 말씀 우리가 잘 명심해서 오늘 진공묘의 참 잘하셨어요. 오늘 진공묘의는 절대로 어려운 교법이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그
0: 초입자부터
1: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자꾸 멀어지니까
0: 그러면요.
1: 이렇게 가깝게 좀 잡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자주 가져야 될
0: 예,
1: 것 같습니다.
0: 그러면요. 초입자부터 진공묘의 교법을 가르쳐야 하고
1: 네.
0: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걸 표준해서 마음 가운데 원불교인이라면
1: 예.
0: 진공묘유 정도는 마음을 표준으로 세우고 살아야 한다. 초입자부터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다.
1: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중학교에서 말씀하시기를 진공매의 수행문이란 말이에요. 네.
0: 그렇죠.
1: 누구나 처음에 잡아야.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그걸 놀러라게 그것을 만들어야 거기가 이제 묘유가.
0: 아, 그럼요.
1: 네. 즉 정의가 이제 생하고
0: 예,
1: 업을 줄일 수 있고 다 그뭐 연결되더라고요.
0: 아, 그럼요.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1: 네.
0: 그리고 천하 만물로 변화되는 실태를 보고, 아, 저것이 지금은 이러나, 조금 있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 진리. 우리 원로원도래도 같이 식사 같이 하고 대담을 같이 하고 원로니 원로니 뭐고 서로 존경하고 살지만 금방 열반하지 않아요.
1: 네.
0: 그렇잖아요. 금방 열반해버려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학과 동창생이 남자부에서 한 번도 없다니까요. 다 돌아가셔버리고. 이런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물, 천지 만물을 볼 때, 이런 그 진공묘유 도리를 잘 이해해서, 지금은 이렇지만은 저 때는 저렇구나. 이 묘법. 이것이 지금과 저 때는 찰나가는 시간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변화를 준다, 이 말씀이죠. 이게 변이에요. 시간이라는 것은 변하는 이치거든요.
1: 네.
0: 찰나간에 변해버려요. 저 지금 조정중이가 여기 있지만 지금 조정중이는 1초 후에 조정중은 아니거든요. 변해버리죠.
1: 철래철래 변해.
0: 그러면요. 그러니까 빈 것이에요. 변하기 때문에 빈 거란 말씀이죠. 공은 뭐냐? 변한다 그 말이에요. 실상이 아니다. 비어버린다. 그건 찰나간에 있는 것이지. 그건 너의 착각이지. 그건 공한 것이다. 그러면 우주 천지 만물을 세울 때 이건 공한 거다. 딱 그런 견해를 가져야지요. 그러나 우주 천지 만물이 변하기는 변했지만은 실상이다. 이렇게. 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 철학이죠. 이런 종교적 진리관, 철학적 그런 박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법을 이해하고 실행하면 그게 행복이죠. 그런 행복이 어디 있어요?
1: 오늘 그 인사님 진공묘유를 봤다 보니까 영국의 그 유명한 과학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저녁에 캄캄한 저녁에 촛불이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빛을 발하느냐?
0: 그러죠.
1: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라고 하더라도 촛불이 있어야만 다이아몬드의 빛을 발할 수 있다.
0: 좋은 의견이에요.
1: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그 촛불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진공묘유의 조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공의 촛불, 그게 이제 다른 데를 비칠 때 모든 사람들이 빛을 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진공묘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0: 그런 의미도 있고,
1: 네네네.
0: 그런 의미는 태양이 있으므로 만물이 성장한다. 그런 의미가 통하죠. 근데 그거는 상대적인 설법이에요. 상대적 서계에서 통해요. 근데 그것을 촛불 하나만 두고 설명을 딱 끝내야 해요. 촛불과 다이아몬드를 비교급으로 놓고 설명해도 그것도 맞지만은 촛불 하나만 갖고도 그 설명을 딱 끝내야 만유법이 되는 거죠.
1: 촛불 자체도 광명.
0: 그러면요. 촛불 그 자체에도 진공묘유 공정영지의 진리가 딱
1: 다들
0: 들어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달하면 참 공부하는데 큰 기초를 마련했죠.
1: 증동 묘유를 취득하기 시작하면 드디어 부처님의 자격을 얻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0: 아, 그러죠. 자격증을 좀
1: 자격증을 얻는 네, 오늘 말씀에 증공 묘유의 조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다음 시간에는 무식 광급의 은연자재한다는 그 제목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받들겠습니다.
0: 아, 그러신가요?
2: WBS FM 정산종사 의사들이 올 때마다 반기시며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은 모든 사람들의 육신의 병을 치료해주는 양의가 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양의가 되어 다 함께 이 세상을 좋게 만들자 간호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은 세상이 돌아오고 있으니 마음을 좋게 가져 다 같이 새 세상에 큰 일꾼이 되자.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32장 법문입니다.

0: WBS
1: 요리 공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부 시작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출항시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이사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일원상 진리 최고, 우리 교단의 최고의 그 길지인 일원상 진리의 무시광급 은연자재. 참 그 크나큰 그 진리한 그런 말씀을 인사님께 받들고자 하는 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 좋은 생각이에요.
1: 네네네.
2: 종교는 다 같지만은 네. 타력을 위주로 하는 종교하고
1: 네.
2: 자력을 본위로 하는 종교하고 네. 다르죠.
1: 네네.
2: 구경체는 같은 것이지만은 타력을 본위로 하는 종교와 자력을 본위로 하는 종교가 다른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하고 불교의 차이를 두고 대개 말을 해요.
1: 네, 그렇습니다.
2: 불교는 자력을 근본으로 하는 종교지요. 자력 가운데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가 예. 불교예요.
1: 예.
2: 그런데 음은
1: 네.
2: 이것은 자력을 종교로 본위로 하는 종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1: 그렇습니다.
2: 기본입니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2: 안으로부터 출발하는
1: 네.
2: 나로부터 출발하는
1: 네.
2: 이것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건데 법 이전에
1: 네.
2: 형상 없는 일원상의 법이 있었다 말씀이죠. 일원상의
1: 예.
2: 진리.
1: 예.
2: 그 진리는 형상이 없어요. 글로 되지 않고 말로 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형상 없는 진리는. 그 형상 없는 진리에 대해서 의단을 갖는 거, 그것이 수행자의 가장 근본이에요. 내 마음은 법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고,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형상 없는 내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의단.
1: 네.
2: 이것이 선을 통해서도 마음을 비우고 공적한 그 마음자리를 잘 지켜서 오래오래 속달하면
1: 예.
2: 오래오래 속달하는데 참 묘미가 있거든요. 오래오래 속달하면 나도 모르는
1: 예.
2: 아주 불가사의한 그런 깨침이 있게 되거든요. 깨침이 있게 돼요. 그런 도미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인데 형상 없는 자리, 형상 없는 마음 자리, 형상 없는 진리 자리, 그 자리를 잘 의단을 가지고 마음으로 공부하고 또 묻고 또 이렇게 굴려, 하고 퇴바퀴 굴리듯이 굴려봐. 그걸 관조라고 그러죠.
1: 네.
2: 관조. 그렇게 그걸 현대 사람들은 명상이라고 그래요. 명상하라. 명상이 무엇입니까? 형상 없는 자리를 두들기라 이 말이에요. 형상 있는 사물 세계에서만 살지 말고 자꾸 일어나는 마음의 세계에서만 살지 말고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현상을 다 무시해버리고 텅 빈 자리에서 명상하라. 그게 뭡니까? 형상 없는 진리 자리, 형상 없는 마음 자리를 두들겨보라 그 말이거든요.
1: 네.
2: 그게 명상인데 그 의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의라는 것은 첫째 의심이 형상 없는 자리에 대한 의심이에요.
1: 네.
2: 그런데 믿음을 권장하거든요.
1: 예.
2: 이게 믿음은 참 숭고한 것이지만은
1: 네.
2: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거든요.
1: 네.
2: 이걸 타파한 거예요.
1: 정산종 목사님께서 법문에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2: 그러면요.
1: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다.
2: 그러면요. 네. 모르고 믿어요. 그런데 네.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에서는요.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한다 말이죠.
1: 그렇죠.
2: 네. 미신에 흐를 수가 있고 맹신에 흐를 수가 있고
1: 네.
2: 그렇게 되면 사회 질서가 문란해져요.
1: 그렇습니다.
2: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에 푹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푹 빠져버리면 배타심이 있어요.
1: 예.
2: 배타심이 있어요. 불교를 수용할 줄을 몰라요.
1: 네.
2: 타종교를 수용할 줄을 몰라요.
1: 네, 네.
2: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본래 성현의 말씀은 배타를 긍정거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의 진리를 설명하신 것이 성현이신데 둘로 나누고 배타성을 가진다면 안 되지요. 신이 강인하려면 배타성이 강해지면 진정한 신이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네.
2: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그 형상 없는 자리를 의단을 가지고 탁 굶굴리고 연마하고 그래서 탁 푸는 오래 굴리면요 풀어져요. 저도 지금 나이가 89라니까요. 지금 이제 90이에요. 이제 음력 설수해서 이제 90이 됐어요.
1: 지금 그러니까, 100세 장수 시대입니다.
2: 그러니까는 나도 안심하고 살아요. 100세 장수라고 하니까 그런지 그렇게 사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니? 잊어버려요. 라고 아, 내가 모르겠어. 그런데 말이죠. 가만히 오래 생각하면 탁 생각나요. 예? 그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겠는데 성 이름이 탁 나타나 버린다니까요. 저 생각도 않은 이름이 탁 나타나요.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이 아 그거지 생각이 나요. 예, 오래 또 굶굴리면 멋이지 탁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의단이 그런 역할을 해요. 의단이 마음 가운데 이 무엇인가 하고 네. 초점을 맞추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오래도록 숙달해서 깊은 경지에 이르면 불가사의거든요.
1: 야.
2: 불가사의한 아르마리가 딱 나타난단 말이죠. 그것이에요. 의단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1: 네. 그래서 이제 무시광급 네, 대한 말씀.
2: 아, 무시광급.
1: 네, 무시광급.
2: 오늘 할 얘기가 많네.
1: 네, 그렇습니다.
2: 무시광급. 시작도 없다, 그 말씀. 무시. 네. 시작이 없고. 광급. 광급은 겁이 없다, 그 말 아니요?
1: 광급. 시간도 없고, 겁도 없고.
2: 오, 불가에서 말하는 겁. 겁이 네, 네. 광급. 네. 그러면 무겁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무시, 광급. 말만 바꿨지, 광으로 바꿨지, 똑같은 뜻이에요. 시작도 없고 겁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1: 네.
2: 태종사님께서요, 네. 설법에 올라가시면은 뒤에서 말이에요. 누군가가 오늘 종사님, 그때는 종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종사님, 부항은 말씀 또 하시겠네. 그랬네요. 수근거리는 말로. 오늘 또 무슨 부황한 말씀을 하시냐고 그랬다고 전해주는 말로 그래 전해주는 말로 나도 좀 오래 살아서 옛날 얘기 많이 듣거든요.
1: 네, 네.
2: 그런 편인데 그렇게 크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가에서는 무시광급이에요. 시간을 지금 우리 현대인은 바빠서 못 살고 다 그러지요. 생각이 다 밀쳐서 못 오고 그런 세상을 살지만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삶이라고 하는 것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시간을 없는 거다. 시간을 없는 거다.
1: 시간을 없는 거다.
2: 세계가 내가 여기 있으므로 한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그러지만은 장소가 따로 없는 거다. 시간과 처소가 없다. 따로 없다. 현재, 과거, 미래, 시간이 없다. 우리 불교는 본래 지금을 가장 중요시하는 종교예요. 그 스님들은요, 스님으로 들어오면 너 과거에 뭐 해서 안 물어본대요. 안 물어봐. 그러니까 현재를 중요시하는 것이죠, 불교는. 현재, 네가 마음이 어떠냐. 현재 네 마음의 형상은 무엇이냐? 내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가? 어? 네.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고 또 너가 허공에 바람이 일듯이 한 마음을 일으켜서 말을 하는데 행동을 하는데 무엇을 행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현재 무슨 생각을 갖느냐? 현재 무슨 행동을 하느냐? 그걸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현재 탁 뉘우치고 안 하면 그 잘못한 것은 무효다 그 말씀이죠.
1: 그렇죠. 네.
2: 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간은 본래 없는 거다. 말씀이죠.
1: 네, 네.
2: 그래서요, 불교에서는 가지고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네. 겁.
1: 겁.
2: 네. 겁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는 거니? 일계자겁. 응? 이제 불교에 전해지만 일유순이라고 그러는데, 일유순. 일유순은요, 그것이 말이죠. 삼십리나 되는 성.
1: 아.
2: 삼십리나 되는 성이라고도 하고, 80리나 되는 성이라고도 하고,
1: 아, 네.
2: 100리나 되는 성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1: 네, 네.
2: 종잡을 수가 없어요.
1: 네.
2: 선후 보시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말이에요. 본래 표준이 30리 되는 성에 직경이 30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1: 네.
2: 그 성에 계자씨를,
1: 네.
2: 계자씨는 아, 보일랑 말랑 하는 거 아니에요.
1: 네.
2: 그런 계자씨를 가득 담아놓고 30년 만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한 개씩 집어가는 소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1: 그냥 무시라고 해야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2: 그래, 무시라는
1: 네,
2: 말을 그렇게
1: 해야지.
2: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겁이라는 말은 그런 뜻인데 그걸 광겁 그랬거든요.
1: 아이고.
2: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 광겁은 한량 없는 세월 한량 없는 공간에 그 말씀이에요. 무시광급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1: 그 우주의 끝이 있냐 없냐.
2: 그러죠.
1: 우주의 끝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디까지인가.
2: 그렇죠.
1: 그
2: 그러니까
1: 시간도 없고.
2: 그러죠. 그러니까
1: 광급이니 뭐.
2: 또 서양 종교는 분명히 창세기와 말세를 얘기하거든요.
1: 네.
2: 창세기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1: 아, 네, 네. 알파와 오메가 시작에서 끝이 있다. 네.
2: 그렇죠.
1: 네, 네.
2: 그것이 이제 틀린 말은 아니지요. 틀린 말을 예수님이 하셨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당대에는요 코끼리가 땅을 메고 있다고 생각한 시절이라니까요. 그렇게 미혹한 대상이었어요. 코끼리가 우주를 메고 있다. 아, 그렇게. 미혹한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문명, 현대 과학이 발전해서 이러지 옛날에는 참 미혹했어요. 그런 시절에 말이죠. 태양과 달과 지구, 그것이 우주였어요. 그리고 태양과 달과 초목과 강은 말이죠.
1: 네,
2: 분명한 시작이 있고 분명한 끝이 있지요.
1: 네.
2: 창세기가 있고 말이 있어요. 말세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우주관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1: 그렇습니다.
2: 우주는 완전히 무한한 세계를.
1: 예.
2: 아, 그런 태양이 은하계에는 몇 천 개가 있고, 그런 또 은하계가 몇 천 개가 있고, 이러니 뭐 한량 없는 네. 말이 있다. 이 말인데.
1: 불가한 세계가.
2: 아, 됐습니다. 그것이 무시광급이에요.
1: 네네네.
2: 무시광급. 얼마나 호대하고, 무한정한 말입니까? 그런 그 무시광급의 그러니까요 이 말을 생각해보면 현재 이 말이에요.
1: 네.
2: 아시잖아요?
1: 네네. 피카소가
2: 네.
1: 남프랑스 라스코에서 라스코 동굴이 발견이 됐어요. 동굴에 들어가서 보니까 2만 년 전에 소를 그린 거예요.
2: 아.
1: 근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소를 그린 거하고 똑같아.
2: 네.
1: 그래서 피카소가 거기서 한 말이 2만 년 전이나 네. 지금이나 같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2: 최고 경지구만.
1: 네네.
2: 그 말이 피카소는 벌 상징적인 인물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그림.
2: 그림을 상징적으로 그렸지요.
1: 네.
2: 자기 뜻으로는 나는 그림을 정신으로 그린 사람이다. 그리고 네,
1: 마음을 그렸다고.
2: 아, 그렇게 말한 사람이거든요.
1: 네네네.
2: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거다. 그 말이 참 철학적으로 하는 말이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2: 아, 참 좋은 말이에요.
1: 그 은연자제하는 그 진리의 모습을 좀 또 받들고 싶습니다.
2: 예. 네, 은연자제, 무시광급의 은연자제.
1: 네, 네, 그렇습니다. 네.
2: 그런 그 무궁한 세월 속에서 혹은 나타나고 혹은 숨고 혹은 숨고 혹은 나타나고 이러지 음양상승 아니겠어요? 네. 음양상승 원리. 해가 나타났다 숨고, 나타났다 숨고 하듯이, 봄이 왔다가 가고, 봄이 왔다가 가고 하듯이, 잠을 잤다가 깨고, 깼다가 잠자고, 이러듯이, 모든 것은 순환의 원리에 의해서 된다. 순환. 나도 이 건강이 영 부실해요. 사람들은요, 오는 방송에 나타나는 것만 보고, 인사님은 100세 살고 있어요. 건강하게만 보아요. 말도 쨍쨍하지요. 뭐, 어디가 병든 티가 하나도 없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건강하다고만 인사를 받아요. 속으로는 골았는데.
1: 그런 게 아니라 좀 늙으셨죠.
2: 이제 내가 나를 표현할 때는 말이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물건이 한 물건도 없어요. 전부 찰나간에 변하지요. 아, 그 광명한 태양도 무시무종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참 변하지요. 이렇게 이 변화 무쌍한 이런 세 마음도 몸도 세상도 형상 없는 허공도 형상 있는 티끌도 모두 변하지요. 우리가 상념으로 알고 있는 세상은 모두 변하는 것이에요. 변하는 것.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곧 변해서 사라져버리고 숨어버리고 곧 변해서 사라진 것이 곧 변해서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숨고 스스로 나타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은 스스로 나타나고 내가 죽을 때 네. 나는 일원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죽음을 맞이하리라 이렇게 그냥 심념으로 살고 있거든요.
1: 네.
2: 그렇지만은 일원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법계에서 상존하리라 다시 생을 안 갖고 그냥 법계에 있으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진리는 무시광급의 은혜인 자제한다 그러졌어요.
1: 네.
2: 그러므로
1: 무서운 말씀입니다.
2: 아, 나도 모르게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태어날 수도 있다. 그게 진리죠.
1: 네.
2: 그걸 나는 부정하지 않아요.
1: 거기 제가 좀 하나 좀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세계적으로 각 나라가 저는 이렇게 성비가 맞는다고 하는 것은 남자 나라, 여자 나라가 없어요, 지금. 다 성비가 맞아요. 사람이만 일을 한다면 남자만 있는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여자만 있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사람이 한다면. 그러나 진리가 무의와 자동적으로 은연차지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성비가 맞단 말이에요. 이 거대한 작업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이야, 진리라고 하는 게 이렇구나. 그냥 은연차지하는 거.
2: 누가 만들었겠어요? 마음이 만들었죠.
1: 그런데.
2: 마음이 만들었어요. 그걸 인연과부라고 그러거든요.
1: 네.
2: 인연과로. 인연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그 좋은 세상을 말할 때 몇 가지 원리가 있죠. 자유, 평등, 평화. 그죠?
1: 네.
2: 행복.
1: 네.
2: 이런 그 좋은 세상의 이념적인 표준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 평등과 평화가 있잖아요. 평등과 평화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은연자제하는 것이죠.
1: 예,
2: 참. 나타났다 숨었다 나타났다 숨었다
1: 무서운
2: 이런
1: 진리,
2: 것이죠.
1: 무서운 진리 것 같아요.
2: 예, 그걸 우리 불가에서는 중도 원리라고 그래요. 인도의 용수가 유명한 그 스님 한 분이 용수가 태어났는데 그 용수가 불교 철학을 중도 철학으로 정론을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네. 불교의 교법은 중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분이 용수인데 과연 참 그 좋은 말을 했다. 참 그 불교의 교법은 중심은 중도에서 나왔구나. 그리고 우주 만유는 이 중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다 숨었다 숨었다 나타났다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시계추처럼 시계추가 왔다 갔다 예. 왔다 갔다 그러죠? 네. 그처럼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무의와예요. 누가 하는 사람이 없어. 과거에는 신령님이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걸 불교에서는 무의화다. 신격화하지 않고 인격화하지 않았어요. 그걸 진리의 참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요, 교법은 진리죠. 진리가 중도의 법이에요. 중도의 법이므로 그 진리 밖에는 따로 한 법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요점을 말씀드리면 이런 상의 진리는 쉼없이 작용한다.
1: 네.
2: 쉼없이 작용한다. 꼭 멈춰 있는 형태로 생각하지 말라.
1: 네.
2: 쉼없이 작용한다.
1: 네, 네.
2: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90세가 되었다고?
1: 네.
2: 그건 자랑입니까? 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90세가 되었다는 건 나 곧 죽을 것이다 그렇게 비참하고 90세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그래도 90세까지 건강을 유지했다 자랑스러운 말도 되지 않아요?
1: 네.
2: 그런데 이걸 그런 생각하지 마라.
1: 네. 생멸이 없으니까.
2: 무식한 한급의 은행 자제하는 네, 것이
1: 그렇습니다.
2: 넌데 하차잔에게 그런 생각을 갖고 온 수도인이 그러느냐?
1: 그렇죠.
2: 반성해라.
1: 네네.
2: 그런 뜻이거든요.
1: 네네.
2: 모든 만유는 그렇게 있지 아니어다. 늘 순환한다. 천지 만물은 이와 같이 순환하는 것이다.
1: 네.
2: 이 철학을 진리관을 예. 딱 가지면
1: 예.
2: 가지면 너는 뭐다 이게 딱 정해지지 않아요.
1: 네네.
2: 그걸 금강경에서는 무유정법.
1: 네, 무유정법.
2: 너는 청년이다, 늙은이다, 네. 어린이다, 정해지지 네, 않았다.
1: 정해진 바가 없다.
2: 너는 부처다, 중생이다, 네. 정해지지 않았다.
1: 네, 네, 무유정법.
2: 네. 네. 무유정법. 정해지지 않았다. 순환하고 있지만은 중심을 떠나지 않았다.
1: 네, 네.
2: 이것이거든요. 이론상. 우리가 이론상 보면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론상은 정체되어 있지 않냐고 항상 순환한다.
1: 네.
2: 이론상은 천지 만물은 순환하는 것 같지만은 딱 이론상 그 진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 호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중심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순환 무궁한 순환을 하고 있는 이 마음의 원리, 우주 진리, 만유 원리를 딱 이론상의 진리로 네. 드러내신 거란 말씀이죠.
1: 네, 네.
2: 이런 진리관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절대로 집착하지 않아요.
1: 네.
2: 집착을 탁 떠날 수가 있어요. 이런 참 안분하고 자유의 심경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사를, 생사의 윤회를, 예, 과정을 거쳐갈 때 이런 심경으로 살아간다면
1: 네, 네, 네, 네.
2: 참 해탈인이 아니라 싶어요.
1: 네, 네. 오늘 말씀 잘 받들었습니다.
2: 아, 그 끝났습니까?
1: 네,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잊지 않고 찾아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추억의 노래를 양손 가득 들고 오는 반가운 친구.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잠깐의 여유만 만들어주세요. 눈을 감으면 아련히 떠오르는 시간 속으로 매일 아침 9시 노래 하나 추억 둘이 그 여행 함께 떠날게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제자를 만남해 먼저 그의 신성을 보나니 공부인이 독실한 신심이 있으면 그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룰 것이요 신심이 없으면 그 법이 건네지 못하고 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자리이타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강자 약자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한강교당 승산 김창규 교도의 법문 공행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내 삶과 원불교. 반갑습니다. 윤지호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은 평화를 이루는 데 앞장서서 협력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싸워서 이기고 힘으로 빼앗으려는 사람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요즘 곳곳에서 갈등과 전쟁으로 인한 아픔이 극에 달하고 있죠. 눈앞의 이익을 위해 다투기보다 서로 협력하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영리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세상의 아픔도 조금씩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신 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민간인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6월 21일 일요일 내 삶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0장 법문 말씀으로 문을 열었고요. 첫 곡으로 존 레논의 Imagine 보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내 삶과 원불교는 원불교 재가출가 교도들의 감상담을 나누는 시간으로 은혜 속에서 피어난 감사와 깨달음,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수원교당 김수진 교도의 감상담 전해드립니다.
2: 부모님 연원으로 입교해서 유년회, 학생회, 청년회를 거쳐 지금까지 제 인생은 줄곧 원불교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훈련에 참가하고 교무님들께서 내주신 숙제도 열심히 했지만 늘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개념이나 방향도 못 잡았고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수양, 연구, 취사, 사막 공부는 그저 교전에 쓰인 용어일 뿐이고 교무님들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주제 정도일 뿐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좌선과 기도도 하고 교리 공부도 해보았지만 내 마음은 별반 달라진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퇴골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교무님들께 상담도 받아보고 옛 선지님들의 사례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누구나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런 마음도 놓아버려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나는 것이다 하는 응원의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잠깐은 힘이 되었지만 정작 제가 알고 싶고 들여다보고 싶은 내 마음과 내 상태에 대한 해답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이어질수록 저에게 마음이란 그저 쉽게 잡힐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공부는 어려운 것이다 라는 생각이 굳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이군도 교감님의 마음 공부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차는 감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수업이었고 숙제는 하루 동안 일어난 상황과 감정들을 적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첫 수업에 참여해보고 이번 마음 공부방 주제는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교감님을 뵈러 2주차 수업에 다시 참여하였습니다. 주제는 그 감정이 일어나게 된 나의 판단, 생각, 분별을 찾아보고 이것을 일주일 동안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일기를 쓰면서 마음 들여다보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저녁이면 일기를 쓰기 위해 책상에 앉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 세밀히 살펴보았고 아무리 작은 감정의 변화라도 그 상황을 주제 삼아 분별심을 찾아내고 그 마음을 본래의 맑은 마음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해 보았습니다. 교감님께 일기 감정을 받고 본래 청정한 마음을 세우는 길을 지도받으면서 마음의 정해계를 어떻게 세우는지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가장 큰 소득은 내 마음과 나의 업식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옆 침대의 환자가 치료사 선생님에게 이전과 달리 치료 효과가 없다고 이상하다며 퉁명스럽게 컴플레인을 한다. 선생님은 전보다 더 강도 높여서 하고 있다며 환자분이 치료받는 자세가 달라져서 그런 거라고 자세를 바르게 취해보라고 말한다. 그런데도 그 환자는 계속 툴툴거리며 고집을 피운다. 선생님의 말대로 따르지 않는 환자 때문에 좀 언짢았다. 환자는 선생님을 믿고 그 전문성에 토달지 말고 순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내가 치료사 선생님이라도 된 듯 상황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 환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나의 전문성에 딴지를 건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누군가가 나의 전문성과 의견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토를 달면 쉽게 흥분을 하는 경향이 있다. 나와는 상관없는 상황에서도 내 마음은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 상황을 통해 나의 성향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였다. 나의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게 되니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 다른 말로 아상을 버리는 것은 제가 십수년 동안 고민하고 연마하던 주제였습니다. 분별심과 주착심은 나를 바라보는 내 눈을 가리면서 청정한 본래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마음 공부방을 통해 분별심과 주착심의 정체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 녀석들을 잘 다스릴 일만 남았습니다. 이군도 교감님의 마음 공부방을 통해 배운 이 공부법을 열심히 연습하여 타인을 나의 거울 삼아 참 나를 찾아 나가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소환교당 김수진 교도의 감상담에 이어 조규찬의 무지개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에서 원음 방송 앱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최지현 예비교무의 감상담 만나봅니다.
1: 반갑습니다. 남원교당 출신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신입생으로 입학한 최지현입니다. 제가 전무 출신을 서원하게 된 계기는 교당에서 받은 소중한 마음과 긍정적인 영향들을 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저는 늘 부정적이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는 사은의 은혜를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고 감사의 의미 또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철없던 시기 교당에 계셨던 추천교무님은 저에게 감사의 의미를 알려주셨고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자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감사한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쓰기 시작했던 감사일기를 점점 진심으로 쓰기 시작할 때 저는 그동안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힘듦과 생각들이 아무것도 아닌 양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천천히 하다 보면 실마리가 보이면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어떻게 마음을 써야 나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점차 쌓일수록 지루하다고만 생각했던 원불교의 법회와 마음 공부가 더 좋아졌습니다. 원불교학과 수시모집 한 달 전 저에겐 마지막 신성회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확고히 하고 오리란 다짐으로 갔지만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하여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쯤 저는 마음을 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훈련에 임할 수 있었고 출가의 길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사라지니 무겁게만 느껴졌던 출가의 길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성회에 훈련 도우미로 참가했던 대학원 교무님이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교무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는 사람이야.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스스로도 제가 어떻게 마음을 쓰고 가지고 있냐에 따라 내 마음이 살아나기도 하고 아프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당에 가면 늘 마음이 편했고 더 좋은 사람,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자 라는 서원을 세우고 서원관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원관에 들어와서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경계에 놓였습니다. 어쩜 그리 모든 순간이 경계인지 힘이 드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자는 서원을 가지고 온 제가 이곳에서 제 마음조차 살리지 못하는 것을 보며 내가 누구의 마음을 살릴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나? 라는 끊임없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도반들과 제 스스로를 비교선상에 두고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타인을 원망하고 제 자신을 원망하며 저는 점점 제 스스로가 만든 괴로움에 빠져갔습니다. 어떻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 경계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경계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멈추고 바라보고 온전한 정신으로 취사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 나갔습니다. 꾸준한 경계일기 공부를 통해 저는 경계 속에서 마음을 멈추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이를 통해 마음을 자유할 수 있는 순간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경계일기를 더불어 순간순간 마음을 챙기기 위하여 유무념 공부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저의 유무념은 성탑참배와 일원상 경배였습니다. 처음에는 성탑참배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와 차 소리에 쉽게 마음이 흔들렸고 왠지 모르게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를 할 때에도 제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기보다는 형식적인 말들로 채워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탑참배에 더 정성을 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치심을 먼저 내려놓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마음을 조금씩 비우고 주변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하다 보니 점차 성탑참배가 편안해졌고 저의 솔직한 마음을 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종사님께 나아가 저의 마음을 말씀드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새로운 다짐을 세우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하루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원상 경배를 통해서도 저의 공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원상 경배는 서원관에서 시작한 첫 유무념 공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유무념 개수기를 누르는 것이 재미있었고 단순히 번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하면 칭찬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하루하루 신기록을 갱신하는 데에만 몰두하던 중 일원상 경배를 소홀히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습관처럼 합장하고 고개만 숙인 채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저를 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한 번 한 번에 정성을 들이기보다 개수 채우

0: 에게만 급급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비로소 한 번의 경배에도 온전히 마음을 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탑 참배와 일연상 경배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매 순간 마음을 다하는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원불교를 다니면서 항상 느꼈던 따뜻함과 밝음을 떠올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고자 하는 저의 소원을 잃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항상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선지님들과 제가 출가 교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은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여 100사람의 몫을 해내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최지현 예비교무의 감상담 듣고 왔습니다. 내 삶과 원불교 1부 끝곡으로 딕펑스의 비바 청춘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0: WBS
1: 은혜 속에서 피어난 감사와 깨달음의 이야기, 우리들의 감상담, 내 삶과 원불교.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네, 삼과 원불교 2부 첫 곡으로 공항 가는 길 마이앤트메리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WBS 원음방송 내 삼과 원불교는 원불교 재가출가 교도들의 마음공부 감상담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신교당 도원형 교도의 감상담 만나볼게요.
2: 일단 도원형입니다. 여기 저도 몇 번 올라온 것 같은데 또 올라왔습니다. 저는 저 마음공부, 저 유무념 공부 저희가 실천사항에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유무념 공부 실천 목표를 딱 하나 했습니다. 배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입교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려라고 꼭 당신이 하는 동기가 뭐냐 묻는다면 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게 스승님들이 지도해 준 그것 때문에 배려를 합니다. 스승님들이 배려를 했기 때문에. 이제 스승님은 제가 크게 말하면 세 분 계십니다. 지금 저쪽 대구 쪽으로 가 계시는 지금 김현종 교모님. 제가 처음에 입교할 때 그분이 교모님이셨고 그분이 제가 몸이 안 좋고 그럴 때 많이 전화를 해줬어요. 그리고 저희가 결근하면은 뭐든 일 있냐고 또 했고 그때 제가 암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 사이에 그때입니다. 그 그분님 그래서 흐트러지는 마음을 확 움츠려 주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참 은사로서 참 제가 모시고 있고 두 번째 우리 부모님 교감님 저희 집에 봉안식을 해 주셨습니다. 원불상 그래서 맞고 제가 이 상시일기를 쓰는데 예, 뒤에 마음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감박감장 거기를 그전에는 안 썼어요. 그랬더니 그때 원기 108년 6월달인가 그 일기 뒷장에 우리 여근영 교무님께서 써주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쓰면 좋겠다. 잘 하시는데 그 뒤에 그것도 일기도 감상일기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7월부터 108년 7월부터 일기 상시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배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세 번째 스승은 우리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 스승입니다. 예. 저 뒤에서 방송 지금 하고 있는 소법렬 교도입니다. 근데 왜 그냥 저하고 우리 집 사람을 인도를 했어요. 인도를 했고, 제가 그때 당시에 많이 아플 때입니다. 인도했고, 또 지금 매일 저한테 법문을 보내줍니다. 출근해서, 출근하면 법문 보내준 것이 저 사람 일과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일과, 법문 안 보낼 때는 집에 와서 대청소를 해줍니다. 매주 그것도. 그래서 이 효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부모님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세 번의 배려를 제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배려로 한 제목으로 했습니다. 거기서 여기에 모든 것이 한쪽 됐다 하다는 배려를 하면. 그래서 배려를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배려라는 것이.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배려를 하나 한 것을 상시 그 마음 일기 다 쓰는 일이 있어요. 뿌듯한 커피 한 잔이라고. 그땐 그것을 3월 1일부터 우리 그 회부에 주간 일요 회부에 그 상시 일기가 매일 마음 일기가 뜨더라고요. 첫 번째로 제 것이 실렸어요. 우리 교모님 그렇게 해주셨는데 부끄럽고 앞으로 더 배려를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려를 하다 보면은 무조건 배려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 실례를 조금 들어보면 옛날에 제가 군대생활을 할 때인 게 한 54년 됐네요. 그때 퇴직금 연금을 10만 원을 탔어요. 그때 제가 소위 때 봉급이 16,000원 된 게 16,000원 때 중위까지 해서 적금을 들었는데 그놈을 10만 원을 내가 기거하는 집 아주머니한테 좀 철원 강원도 철원에 있었습니다. 제가 출산방에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내일 모레 퇴직하니까. 근데 그 양반이 타왔는데 서울에서 애기가 교통사고가 났어. 뺑소니. 그래서 그 놈을 우선 쓴 거예요. 그때 돈 10만 원이면 지금 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러자 이제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포에 불리면 보내준다는데.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집에 와서 있다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한 6개월 있다 결혼을 했어요. 그게 집사람이 한번 편지를 쓰더라고요. 그 집에서. 그때는 전화도 없고 휴대폰 전화가 없을 때니까 전화를 하니까 형편 풀려만 보내주겠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려가 좋은 것인가도 모르겠고, 근데 난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어머니고 그분이 아주머니가 동갑이에요. 그런데 제 거 양말까지 다 빨아주고 하숙이 아닌데도 다 빨아주고 그렇게 친절했으니까 참 내가 못 올라가겠어.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것이 50몇 년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에는 제가 퇴직할 때 공상처리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퇴직하기 한 6개월 전에 공상처리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공상을 하면 되면 퇴직 후에도 국가에서 돈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퇴직하자마자 집사람 보고는 얘기 않고 상의 않고 내가 연금공단에 연락을 해가지고 나 이제 공상 그만 연금 안 보내도 된다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 내가 그 후배들 공무원들을 가서 야 1년에 한 번씩 확인증을 꺼내야 돼요. 나 전에 여기 뭐 누구였으니까 좀 그 좀 떼어주라. 후배들한테 미안해. 내가 조금 돈 좀 이득을 보자고. 또 내 몸이 괜찮고 고맙고 치료할 때 병원에서 받았으니까 그걸로 좋거지 않냐. 그래서 그쪽으로 다 연락을 했더니 하고 웃더라고요. 그렇게 해달라고. 나중에 집사람이 알고 지금도 가끔 쑤십니다 저를. 이런 배려가 좋은가. 이런 배려도 안 좋을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오늘의 예를 들어도 제가 안 나와야 하는데 우리 단장님이 어디를 좀 갈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출근 안 했어요. 여기로 못 오셨는데. 그래서 나보고 며칠 전에 해주면 어쩌겠냐고. 그래서 단장님 메인 게 또 할 수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려 일종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목표는 배려를 했지만 상당히 어렵더라.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은 뭐냐면 집사람이 여자도 손이 거칠지 않으니 설거지. 지금은 설거지가 제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 간단한 것부터 밥만 먹으면 제가 설거지를 합니다. 그것부터 간단한 것부터 하자 해가지고 마음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그러던 차에 신정 법회 때 제가 이 공무원 그 10시 뽑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 뽑았다고 생각해요. 왜? 저는 중도라는 것을 뽑았습니다. 중도, 중용, 모든 것은 중도를 지키면서 나가라. 그래서 이것이 내가 가만히 봤어요. 그러면 내 이거 지금 배려하고 플러스 알파 매치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겠다. 그 생각에서 아주 즐겁게 만족합니다. 지금 중도가 보면은 유교에서도 중용으로 표시를 하죠. 우리 불가에서도 중도로 하지만은 근데 우리 저 대종사께서 천지연에 사은 중에 천지연에 그 말을 쓰죠. 만사 작용시에 원건 진소와 희로애락에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중도를 지켜라. 거기에 나옵니다. 삼불 통포원에 보면은 마땅한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것에 어떻게 혼자 살 수 있느냐. 여러 동포들이 산업공사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으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자리 이타 서로 이익을 나눠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도 위치입니다. 중도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의 유무용 공물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도를 지키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배려를 더 알뜰하고 꽉 찬 속이 찬 그런 배려로 공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서신교당 도원형 교도의 감상담에 이어 송창식의 우리는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원남교당 노명인 교도의 감상담 전해드립니다.
1: 오늘 교리 실천담을 발표하게 된 14단 노명인입니다. 원기 111년 교당 계획표를 받아들고 저는 분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리 실천단 발표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실천하고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입교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도 교당에는 내 마음이 힘들 때 위로받기 위한 마음으로 또는 교무님 설법 듣고 싶어서와 같은 이유로 법회만 보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교화 단회도 교리 공부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교당에 나온 날만큼은 원불교 마음이 한껏 충만했다가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원불교는 실천의 종교라고 하셨는데 저는 늘 핑계를 댔습니다. 나는 이른 시간에 출근하니까 너무 피곤해. 근무하면서 시달려서 퇴근하면 너무 지쳐와 같은 생각들로 변하지 않는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마음먹고 시작했으니 이제 5개월에 접어들고 있는 제 교리 실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분 선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 시간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 아침 심고와 1분 선이 도무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 여유 있게 일찍 출근하여 주차장에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1분 선을 목표로 했는데 마음이 바로 모아지지 않고 수많은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2분 선으로 늘어났습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들을 억지로 끊으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 호흡도 챙겨봅니다. 두 번째, 2분 선이 끝나면 마음을 모아 아침 심고를 간단히 올립니다. 법신부 사은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여 가족들의 건강과 계획한 일들을 기도하고 일상 수행의 요법을 봉독합니다. 오늘 하루 만나게 될 수많은 경계에 대해 마음 한번 다지고 출근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하루를 전혀 다르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해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근무 중 경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갈등으로 마음이 요동칠 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라 그 자리에서 멈추고 호흡합니다. 응대를 하는 중이 대부분이라 눈은 감지 못하고 그냥 잠깐 숨 한번 깊이 호흡합니다. 그 짧은 멈춤이 감정에 끌려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줍니다. 아침에 심고를 하며 다진 그 마음이 이 순간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곳곳이 부처님 일마다 불공을 생각합니다. 교리 실천하기 전에는 이 경계 속에서 온갖 나쁜 말을 속으로 소리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 공부시켜주러 오셨구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근 후 집에서는 10분이라도 매일 하자는 목표로 인터넷 법문사경을 합니다. 손으로 쓰는 사경보다 쉬워서인지 거의 매일 지켜지고 있습니다. 방법보다 꾸준함이 먼저라는 것을 느낍니다. 4월에 진행한 원불교 열린 날 대각 이벤트에서 기프티콘과 상품권도 받았습니다. 제 공부를 위해 하던 일이었는데 선물까지 받으니 감사함이 두 배였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심고가 아직은 잘 챙겨지지 않아 고민 중이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저에게 이번 교리 실천담 발표가 시작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나마 실천해 보니 일상의 감사함이 정말로 느껴집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선과 아침 심고를 하고 인터넷 법문사경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아무 이벤트 없이 평온하게 지나가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실천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부족한 실천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원남교당 노명인 교도의 감상담 듣고 왔습니다. 내 삶과 원불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방송에 소개된 감상담 정보와 선곡 내용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내 삶과 원불교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장들레의 우리들의 가능성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로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화재가 발생한 차에 사람이 갇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신속하게 사람을 구출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구조는커녕 자동차에 접근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기 급합니다. 아마 그 차가 곧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자동차가 폭발이 일어나려면 밀폐된 연료통이 압력을 받아 폭발해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동차 연료통은 밀폐되지 않고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는 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자동차 화재는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고 피해도 큽니다. 그러나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에 차에 접근하지 못해서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재산이 풍부한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은 큰 신심을 발하여 대도에 들기가 어려운데 그러한 사람으로서 수도에 발심하며 공도에 헌신한다면 그는 전세 깊은 서원을 세우고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5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자력양성, 지자본위,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노래 하나, 추억 둘. 매일 아침 9시에 만나는 음악 친구,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은 지금, 추억의 노래들이 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추억의 음악여행 지금부터 떠나봅니다.